0: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8373님. 형님, 우리 8살 딸 규빈이가

가스 검침표에 사용한 가스량을 적고 있는데 앞집에 사는 분이 나오시더니 헉, 무슨 가스를 그렇게 많이 쓰세요? 잘못 적으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희 집 가스 제가 알아서 쓸게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딱 그 넘버만 보고 가스를 어느 정도 썼는지 바로 알아차리신다는 자체도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 번호만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달팽이 리프팅 크림 선물로 드릴게요.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0015님. 저는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할 때 매일 듣는데요. 어제는 참 신기했어요. 회사 근처 마트에 들렀더니 차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놀랐는데 오는 길에 차 정비소에서 스피커로 또 나오는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온 동네 어딜 가든 늘 차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려 봅니다 하셨어요. 아, 참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그렇죠? 어딜 가나 그냥 어딜 가나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나들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매송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도 순산터널 부근과 다시 서평택에서 포승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를 시작으로 이후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되고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사이와 다시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북천안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사이와 또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양방언의 프론티어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태산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은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8176님, 예비 장모님께서 다슬기 줍는 게 취미시고 다슬기를 너무 좋아하신다기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저도 자신 있게 따라갔는데요. 7시간 동안 물에 들어가셔서 집에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 있죠. 그 긴 시간 오리걸음 자세로 줍느라 결국 알아 누웠는데요. 장모님이 좋으셨는지 또 따라 가시랍니다. 저 어떡해요, 형님. 야, 이건 7시간 동안 다슬기 채치면 거의 생업 수준이 다슬기 전문가. 야, 그럼 뭐 7시간이면 얼마나 채취할 수 있죠? 거의 뭐 한 가마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야, 근데 7시간 동안 그 계곡 같은 데 들어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발이 막 팅팅 부었겠는데, 이거. 차준치 드립니다. 차디가 준 치약, 칫솔, 미스트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하나 치로니 형님, 제가 지난번에 차준 코를 받아서 가족들한테

폭발할지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궁금해요. 첫 동물원도 음악 앨범과 함께 출발합니다 하셨어요. 아이들 동물원 가는 거 좋아하죠. 네, 저희가 어린이용 스킨케어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한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네요. The Script의 For the First Time, The Tree의 No Surprise.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부지런히도 다녔죠. 하셨습니다. 야, 올해 벌써 11번이면은,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다니신 거 아니에요? 아, 부럽네요. 네, 멋지십니다. 근데 요즘 그 장기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빌려놓고, 그렇게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텐트를 쳐놓고요. 그냥 시시때때로 막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서너 번도 가서 잠도 주무시고 밥만 먹고 오시기도 하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0: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1: 기프트
0: 판촉물 최저가 보장
1: 세종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1: 세종
0: 판촉물 굿즈는 세종
1: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1: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

7월 11일 토요일인데요. 예, 여러분들 앞에 그 신문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 여러분들은 AI를 유료로 쓰십니까? 예, 그거 좀 궁금한데. 저는 유료로 쓰고 있어요. 예, 2만 원짜리 예, 쓰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니까 이걸 제가 뭐 강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막상 써보면 상당히 편해요. 엊그저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뭘 이렇게 좀 다룰 줄 몰라가지고, 예, 카드로 뭘 이렇게 저 써가지고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아무리 봐도. 그래서 AI에게 그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올렸더니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아무튼 힘든 건 맞아서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최학규님이 주셨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봐도 너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러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또다시 만나도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난 한 번 그랬던 사람은 또 그럽니다. 예, 절대로 안 되고요. 고쳐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세 번이나 헤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0230님, 10년 만기 적금 타서 부모님 모시고 9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여행 가요. 올해 부모님 결혼 40주년.

했는데 가방에 택배 붙일 물건이 없네요. 밖에 나온 김에 커피나 마시고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니 저도 엊그저께 여기 저희 KBS 안에는 우체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택배를 한번 제가 붙여봤어요. 예, 얼마 전에 치맥 페스티벌에서 인이어를 제가 끼고 그대로 DJ가 그대로 왔어요. 서울에.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제가 포장해서 보내드렸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로 여기 KBS 여기 저 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하더라. 정말. 네, 한 번 더 감사드릴게요. 택배를 처음 붙여봤네요. 제가 처음 붙여봤어요. 예. 박혜종님, 아들이 친구들이랑 피자 먹는다고 해서 카드 줬는데 12만 원 나왔습니다. 셋이서 네 판 먹었다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게

와,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 이렇게 좀 남매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예, 보기 좋네요. 웬만하면 연락 잘 안 하고 안 보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보기 좋다.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착한 생각님이 주셨습니다.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 취직했는데 일주일 만에 낡고 지쳤습니다. 그래도 월급날까지는 버텨볼게요. 아자 아자.

0: 분위기 좋아.
1: 네. 네.
0: 조금 노래 뭐,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까 이왕 나온 김에.
1: 저는, 예. 저는 원래 성공이라서.
0: 그러니까 와. 예. 드.
1: 우리 형님도 EDM 좋아하니까.
0: 예. 와. 진짜 잘한다. 와, 그 처음에 빌드업 될 때 진짜 뜨겁네.
1: 네,
0: 와, 진짜 잘합니다. 아,
2: 자, 성대모사 능력자죠. 이분이 마지막에 한 건 뭘까요? 1번 비트박스, 2번 럭키박스, 3번 택배박스, 4번 공중전화박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장세.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의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속!

정답도 1번 비트박스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곡표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역시 비트박스 대한민국 최고의 주인공이죠. 윙의 노래 도파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걸 배우 김호영입니다. 민지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딸 민지와 평창 600마지기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산 정상의 풍경과 밤하늘의 은하수까지 너무 황홀했어요. 평창에서의 기억이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길 저도 응원할게요. 민지의 여행 끌어.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말은 나들이 차량들이 조금 늘었는데요. 오후 들어서도 정체가 길게 이어지다가 밤 9시를 전후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오전 내내 길었던 정체는 점심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군포에서 부고

0: 언제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

태어난 곳은 아닌데 오랫동안 살았다든가 뭐 일하러 혹은 누구를 만나러 자주 갔던 동네는 친근하고 애틋한 느낌이 들죠.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올봄에 다녀왔던 뉴질랜드가 그런 곳 중에 한 곳인데 유학 시절에 저도 생각나고 또 새로운 것들도 눈에 보이고 너무 좋던데요. 올 여름에 여행 혹은 이번 주말에 소풍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그런 곳을 목적지로 정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초복이래요. 아, 초복, 중복, 말복 이런 거 잘 챙기시는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전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항상 까먹는 것 같거든요. 초복이 다들 뭐 맛있는 거 드시겠죠? 뭐 삼계탕 아니면 뭐 장어 뭐 추어탕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미리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맛있는 거 드셨으면 자랑 좀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거 보고서 뭐 먹을지 정해볼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근데 초복은 무조건

딸한테 샌드위치 만들어주니 엄마 최고 라며 엄지척 날려주네요.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 이건 건강식이니까 먹어도 되죠 펄디? 그럼요. 당근? 야맹증이 좋습니다. 양배추? 위에 좋아요. 네, 라페 이렇게 발효된 새콤한 것들 몸에 진짜 좋습니다. 발효식품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이 당근 라페는 서양의 김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머스타드 넣어가지고 먹으면 하, 얼마나 맛있게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맞아. 홀그레인 머스타드. 네, 아 좋겠다. 딸이랑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데이트하는 느낌 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희준님께서 여자친구랑 같이 연애 프로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재밌게 보는데 여친은 출연자들의 마음이 다 이해된다면서 자기가 마치 패널

0: 어머,
1: 아, 오늘 뭐하지? 드라이브나 다녀올까? 귀찮은데 맛집이나 가? 아니야, 옷도 없는데 쇼핑이나 해? 기왕 나가는 거 기차 타고 멀리 가? 오랜만에 제주도도 땡기는데 그냥 해외로 가버려? 고민할 시간에 일단 나가세요. 어디 가요? 가야 당장. 사이사공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왔어요.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출발부터 비행기 놓칠 뻔하고 첫째 날은 순대 먹고 알레르기 반응 올라와서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자마자 급하게 내려와서 응급실 갔네요. 그리고 둘째 날은 우도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와서 비 맞으면서 자전거 탔어요. 좌충우돌 파란만장했던 제주 여름 휴가였지만 사건 사고가 많아서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해봅니다. 그래도 행복했다. 말씀드렸죠? 지나고 보면 다 추억입니다. 아, 그때는 진짜 힘들었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네, 잊혀지지 않을 그런 시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134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2박 3일 동안 여수에서 놀고 왔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고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역시 여수는 낮도 아름답지만 밤이 되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여수 밤바다가 괜히 노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리고 여행을 함께한 동현 오빠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사연 남깁니다. 곧 새로운 직장으로 첫 출근하는 동현 오빠,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 분명 잘할 거야. 긴장하지 말고 자신 있게 아자아자 화이팅! 오, 동현 오빠. 동현 오빠라고 하니까 남자친구일까요? 아니면 자기 친오빠일까요? 남자친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새로운 직장으로 가시나 보다. 긴장하지 마시고 화이팅 해야지. 어떡해. 화이팅 해야지. 더 분발해야지. 한번 잘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틱 듣고 왔습니다. 1535번님께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작은 떡케이크 공방을 오픈했습니다. 사실 오랜 꿈이 요리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음식점을 오래 했었는데 나이 60이 넘어서 시작한 일이라 그런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멋진 할머니, 그게 제 꿈이에요. 응원해주세요. 아우, 이미 꿈을 이루신 것 같네요. 멋진 할머니 같아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저는 떡케이크라고 말 안 해주셨으면 전혀 모를 뻔했어요. 지금 앙금 같은 거겠죠, 보통 떡케이크니까. 앙금 같은 걸로 만든 꽃 장식이 돼 있는데 진짜 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옆에 이렇게 분홍색 시럽처럼 흘러내린 것 하며 색감, 디자인, 위에 뒤에 보니까 천사, 날개 달린 천사까지 있어요. 아니 요리도 요리지만 미적 감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꿈을 이미 이루셨으니까요. 새로운 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대한민국 최고의 떡케이크 할머니가 되겠어라든지 뭐 등등등 있죠. 왜냐면은 멋진 할머니는 이미 이루셨어요. 장순희님께서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 제주도에서 귤 농사 짓고 있는 강원도 누나입니다. 바쁜 농사일에서 벗어나 잠시 충전의 시간

아, 아이돌 분들의 노래를 추천해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 신곡들은 이미 신곡이라서 소개가 많이 돼 버려서 어떤 노래를 하지라고 하다가 자꾸 저의 아이돌들의 노래를 자꾸 소개를 하게 되네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 저의 아이돌과 함께 우리 Forever 하나가 돼 보자고요. 소녀시대 Forever One 듣고 올게요.

0: 앱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저의 제 시절의 노래들이네요. 네, 추억의 노래라고 하니까 엊그제 같긴 한데 그쵸?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 느껴지시지 않을 것 같아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붙잡고도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36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더욱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전 내내 길었던 정체는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대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동군포나들목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북충주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여주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평택 고덕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0: 0506번님께서 엄마, 오빠, 언니랑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돼지갈비 먹으려고요. 사실 얼마 전에 보너스 받았거든요. 가족들한테 말 안 하고 있다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켰어요. 기분 좋게 한턱 내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다 알게 돼 있거든요. 네, 숨겨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가족분들은 맛있는 거 돼지갈비 먹으러 가니까 좋겠다. 양념으로 드실 거예요? 아니면 생갈비로 드실 거예요? 맛있겠다. 저 대신에 마음껏 많이 드시고 와주세요. 자, 여러분, 균성님을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광고 듣고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시작할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에티게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카세트테이프 돌려듣고
1: 손범수 아저씨의 소개 멘트 기다렸다가 듣고
0: 도토리 충전해서 BGM으로 깔아 듣고
1: 노래방 가면 끝곡으로 완창하고 싶었던 추억의 노래 다들 있으시죠?
0: 그런 노래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저요.
0: 오늘도 저와 함께 추억 여행하실 분 노을의 강균성님 어서 오시죠.
3: 안녕하세요,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이 네. 영상을 지금 함께 남기고 있어요.
3: 영상이요?
0: 네, 지금 균성 형님과 할 때마다 아니 이 성대모사 할 때 얼굴 보고 싶다, 보여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3: 굉장히 많이 추할 수도 있는데.
0: 에이, 추하진 않았어요. 1798번님께서 2018년 노을 인터뷰에서 폴킴 이름을 발견했어요. 강균성은 폴킴과 양다일이 너무 잘한다. 내가 좋아하는 감성이다. 계속 듣게 되더라. 포크 소울이 있다며 이들의 음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 진짜 이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0: 어머.
3: 제가 그때 이제 네. 폴킴 씨 노래도 많이 듣고 또 양다일 씨 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0: 그쵸.
3: 계속 듣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노래 고급지게 한다는 거. 저는 노래 고급지게 하는 사람들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듣는 귀가 있으시네. 물론 우리 양다일 군은 이제 저랑 많은 계열이 이제 결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분은 이제 몸이 저의 3배가 됐어요.
3: 아, 그 있잖아요. 어제 운전하다가 네. 그 도산대로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네. 잠깐 정차를 했는데.

0: 네. 횡단보도에 양대 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시의 짧은 반바지. 그래가지고 막 허벅지 근육이랑 막 어깨 근육이랑 이게 막 자기 주장이 너무 세.
1: 민소매 민소매.
0: 근데 헤드폰도 딱 무선 헤드폰 이렇게 딱 껴가지고요. 머리 위로 이렇게 머리띠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끼고 지나가시는데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1: 저는 예전에 그 딥다이빙을 한번 배워보려고 갔었어요. 갔는데 한참 하고 있다가 저렇게 멀리서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 무섭게 생긴 사람은 누구야? 했는데 양다일이었어요. 너무 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양다일을 쳐다보더라고요. 몸이 막 너무 근육이 크니까 눈이 시선이 가더라고요.
0: 그렇게 근육이 크면 이게 말이 실용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멋있잖아요.
0: 그러니까 약간 패션이지 않나.
1: 나한테 없으니까 대리만족한다 이런 느낌으로.
0: 아, 근데 폴킷 씨 그렇게 근육 너무 크게 만드는 거 저는 반대예요.
1: 아, 저 운동 못합니다. 너무 귀찮아요.
0: 너무 귀찮아요?
1: 너무 귀찮아요.
0: 아, 지금 딱 보기 좋습니다.
1: 후배 폴킴을 극찬한 존경하는 강균성 선배님과 함께하는 토요일입니다.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볼까요?
0: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1: 저요!
0: 추억의 명곡들을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0: 네, 그리고 2010년대의 노래까지 다 좋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볼까요?
1: 4078님의 사연입니다. 초4 때 짝꿍이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들고 와서 워크맨으로 노래를 들려줬는데요. 저 바로 반해버렸잖아요. 그때 그 노래는 샵 2집 타이틀곡 텔미테이미였습니다.
2: 아 진짜 좋았어.
1: 이지의 서지영, 소리 언니의 보컬과 장석현, 크리스 오빠의 랩. 다들 구멍 없는 실력이라 샵을 진정 사랑하기 시작했고요. 컴백 때마다 명곡을 발표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잘 됐어, 스위티, 백일기도,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키스미, 그리고 마지막 앨범 타이틀 눈물도 진짜 명곡이에요. 아, 1집 라잉도 엄청 좋아요. 뭐든 좋으니 샵 노래 꼭 들려주세요. 아, 그리고 저 초5 때 치아 교정 계획이 있었는데 서지영 언니의 덧니가 너무 예뻐 보여서 저도 교정 안 했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진짜 근데 추억이 묻어나는 사연이다.
1: 그러게 말이에요.
0: 샵에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노래 제목들이 쭉 나왔는데 네. 아 진짜

0: 굉장히 대중적인 그룹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멜로디가 확 사로잡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고 지혜 누나가 네. 굉장히 목소리가 또 유니크해요.
1: 그냥 타고난 네. 성된 것 같아요.
0: 그 딱 이렇게 들었을 때 네. 음색이 엄청 좋잖아요.
1: 네.
0: 예전에 지혜 누나가 소찬희 선배님의 티얼즈 부르는 거를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1: 우와.
0: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데 예쁘게 올라가요.
1: 오.
0: 그러니까 굉장히 고음에서 예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약간 폴킴 씨처럼
1: 아유.
0: 고음에서 굉장히 이렇게 힘을 막 들이거나 악을 쓰지 않아도 네. 굉장히

0: 곡에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너무 잘 어울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같은 네. 이렇게 부드러운 노래는 또 누나가 호흡을 많이 섞어요.
0: 아 테크닉이 좋으시구나.
1: 네 그렇게 잘 공기로 감싸니까 네. 바로 또 듣기 좋아집니다.
0: 맞아. 네. 이제 랩 파트를 들으면 아 이거 노래 누가 썼구나 라고 바로 압니다. 이상민. 아. 이상민 선배님 스타일이에요.
1: 그렇죠.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이 형 스타일? 뭐 이런 거는 다 웬만하면 진영이 형이야. 2PM 랩도 막
0: 아, 맞아, 맞아,
1: 다 진영이 형스러웠잖아요. 아, 아, 아. 근데 참 이 룰라 이상민 형님도 네. 자기 색깔이 강해요.
0: 진짜요.
1: 훌라라 뭘 그런지 모르겠어요.
0: 아니 그런 것도 잘하시네. 거의 크라잉 랩.
1: 그러니까요.
0: 울면서 랩을 하는.
1: 네.
0: 근데 가까이가 후속곡이었대요.
1: 아,
0: 저는 가까이가 타이틀곡인 줄 알았어요.
1: 오.
0: 오. 저는 사실은 저의 샵의 최애곡은 가까이였어요. 이 약간 뭔가 스키장에서 나올 것 같은 요 느낌 아세요?
1: 너무 그
0: 시원시원하고
1: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는
0: 약간 흰색 옷에다가 흰색 머리띠까지 하고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들 저는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제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가까이 맞아.
1: 가까이 오라는 거 가까이 가겠다 막 이런 너무 좋잖아요.
0: 스윗합니다.
1: 아 그리고 네. 이 사연에서도 나왔듯이 서지영 씨의 그 덧니가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0: 덧니가 유행이 될 수가 있구나.
1: 근데 그 유행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이건 타고 나야 되니까.
0: 맞죠. 장석현님, 크리스님 남자 팬들도 진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1: 많을 수밖에 없죠. 남자들도 멋있는 남자 보면 좋고 네. 그분들의 스타일을 이렇게 따라해 보면서 나도 멋있어지고 싶고 그걸 어떻게 모델 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0: 맞죠.
1: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 싫어하는 남자 없을 거예요.
0: 저렇게 입고 싶고 머리도 저렇게 따라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었겠죠.
1: 네.
0: 자. 저희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4078님께서 어떤 노래든 다 좋으니 샵 노래 들려달라고 했는데 형이 한번 노래 골라볼까요?
1: 지혜 누나가 네. 댄스곡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
0: 오.
1: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0: 이 노래 너무
1: 부드러운
0: 좋죠.
1: 또 지혜 누나의 목소리 음색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0: 좋습니다. 네. 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0: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되게 무심하게 노래나 할까요? 하시더니 일어서지도 않고 앉은 자세 그대로 소리쳐라는 노래를 부르셨죠.
1: 와, 이 노래 진짜 높은데.
0: 아니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힘 하나도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성량과 감성이 제 이어폰까지 다 느껴졌죠. 그때 DJ분이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잘 부르냐고 물으셨는데 그때 승철님 대답이 너무 멋졌습니다. 저 이승철이에요. 그렇게 저는 입덕했고 86년 데뷔 시절부터 싹 다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했어요. 내 최애곡은 네버엔딩 스토리다. 아... 이 노래 꼭 들려주세요. 2005년 라이브 앨범 버전으로요. 콘서트가 느낌 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 아 근데 네. 그 이승철 선배님이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승철이야.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진짜.
0: 아니 제가 우리나라 가수 중에 네. 노래를 가장 편하게 부르는 가수분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2: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네. 지금 이 사연자분이랑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쩜 저렇게 힘을 안 들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편안하게 소리가 나오지?
0: 그러니까요.
2: 근데 힘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소리가 올라갈수록.
0: 그러니까 성대도 타고난 게 있고 네.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를 어떤 걸림돌 없이 그냥 네. 발성을 바로 연결시켜서 낼 수 있는 능력치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2: 소리쳐. 와, 소리가 톤이 너무 좋아요.
0: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예전에 노래방 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네. 아는 동생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네. 어떻게 불렀는지 알아요? 이 동생 리듬을 좀 잘못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소리쳐 원래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불러? 가지 말라고 소리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와, 내 이해해주고

0: 그걸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신기한 게 이 길게 음을 끌려면 네. 부드럽게 나가버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로 하면 길게 못 끌잖아요.
1: 단단한 소리로 호흡을 아주 적게 내보내면서 끌어야죠.
0: 그게 진짜 테크닉인 것 같아요.
1: 테크닉이죠.
0: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네, 단단한 소리로.
0: 형님 혹시 이거 하면 몇 초 정도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한번 도전해볼까요?
0: 해볼까요?
1: 길게 해도 되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1: 아, 이거 약간 그 프리다이빙 호흡법을 한다면 더 길게 끌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바로 해볼게요.
0: 바로 갈게요.
1: 밖으로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노래 균성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조조.
1: 아, 오랜만에 아이들 목소리도.
0: 그러니까요. 네. 2026년에도 듣는 여러분의 추억의 노래, 또 어떤 곡이 있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1: 0783님의 사연입니다. 여름인데 쿨 얘기 안 나오면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사연 보냅니다. 저는요 거의 30년째 여름을 이 노래로 시작해요. 쿨의 해변의 여인. 인트로 부분에 김성수님이 와 여름이다 외치고 똥똥똥똥 하고 나오는 그 멜로디를 들으면
0: 똥똥똥
1: 아 너무 설레요. 여름이라는 계절을 딱히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걸 들으면 내가 여름을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죠. 쿨 노래는 다 그래요. 애상, 운명, 이 여름 서머, 맥주와 땅콩, 점포만보 등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가 말하는 거 뭔지 다들 아시죠? 그리고 쿨은 여름 이미지가 강하지만 All For You, 아로아, 작은 기다림 등등 미디움 템포의 명곡도 많고 가을가을한 발라드 명곡도 엄청 많아요. 아무튼 그건 가을에 다시 얘기합시다.
0: 아, 다시 한번 가을에 보내시겠다.
1: 그렇죠. 이거 한 번으로 사연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0: 아... 여름엔 진짜인데 이름 일단 팀 명부터 네. 너무 여름 팀이에요.
1: 그렇죠.
0: 쿨. 하, 더위를 식혀주는 쿨. 그리고 해변의 여인을 사연자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네. 이 노래는 근데 굳이 신청을 안 해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곡 중에 한 곡인 것 같아요.
1: 정말 여름 되면 알아서 막 틀어주죠. 우리 DJ 분들이.
0: 그 김성수 선배님의 그 정말

0: 야, 코에 어떻게 하면 코에 걸 수 있어요? 딱.
1: 알잖아 여기 알잖아 이런 거 느낌 아닌가?
0: 너를 만나.
1: 어 그거는 잠깐만요 너무
0: 이거 아니에요?
1: 너를 만나 이건 너무 간 것 같거든요.
0: 너무 간 거야?
1: 그 전에 공간 네. 넣어서 아. 알잖아
0: 알잖아 어렵다.
1: 좀 나올 것 같은데서?
0: 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네.
1: 아 연습 안 해도 돼요 지금 폴키 씨.
0: 아니요 저 할 거예요. 아. 저 하고 싶어요.
1: 다 이렇게 섭렵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0: 그리고 미디움 템포 곡이 진짜 저는 사실 미디움 템포 곡들도 진짜 좋아했습니다. All For You는 뭐 사실은 이거를 리메이크 곡으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아로하도 그렇고 맞아. 작은 기다림
1: 아 말도 안 되죠. 특히나 이 All For You 아로하는 네. 완전히 그 리메이크 되기 전에도 이미
0: 그쵸.
1: 너무 유명.

0: 오늘 해변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놀러 가고 싶다.
1: 너무 가고 싶다.
0: 아, 해변 가고 싶어요.
1: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그 기타 그 소스 그 연주가요.
0: 네.
1: 약간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하와이를 떠올리게 만드는
0: 다 있어 있어
1: 맞죠? 뭔지 알죠?
0: 약간 머리에 꽃 달아야 될 것 같고
1: 달아야 될 것 같고
0: 약간 이렇게 불러올려 아,
1: 그렇죠?
0: 그죠?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돼요.
1: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맞죠. 그래서 더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쪄요 쪄요
0: 쪄요 쪄요
1: 어 진짜 네. 이것도 정말 이제는 뭐
0: 저 이제 마스터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 우리 집에
0: 우리 집에 우리 아니 조만간 저요 저요 다른 버전 해주시면 네. 저 또 새로운 저 개인기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약간 민경훈 씨 버전?
0: 어? 해주세요.
1: 민경훈 씨는 약간 이런 게 약간 있잖아. 저요 저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0: 아 대박! 아, 형 저 못하는 게 뭐예요? 아 이거 지금 김경호 아니냐고 지금. 아 근데 이거는 아 이거는 근데 이 마이크를 머리 위에 두면은 바로 민경호 선배님 됩니다.
1: 그러니까 약간 Far away, you're my sunshine. 약간 이게 민경훈

0: 그래서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위로받거나 힘을 얻으신 분들도 진짜 많았을 것 같고 Lonely, Come Back Home, 그리워해요, I Love You 등등등. 근데 21은 제 생각에 수록곡 포함해서 안 유명한 노래가 한 곡도 없는 것 같아요.
1: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요, 와 노래가 너무 많네요.
0: 이 중에서 한 곡 뽑으라면 형 뭐가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느린 곡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0: 그쵸.
1: 그리워해요랑 I Love You 나왔을 때 진짜 멋있었어요.
0: 아, I Love You 맞췄어요. I Love You.
1: 네. 그리고 약간 언제부터 이런 발브레이션이 유행이 됐는지가 그 뿌리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네. 뭔가 리아나가 나온 다음부터 정말 많은 가수들이 이
0: 있어요.
1: 그 샵 바이블레이션이라죠. 그리워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0: 아 형 너무 쓸데없이 디테일해.
1: 맞아. 그리워해요. 이게 아니라 네. 그리워해요. 이렇게 위로 떠는 거 있잖아요.
0: 맞아.
1: 그거를 어느 순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0: 근데
1: YG 쪽 계열은 다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0: 근데 그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다 복날에도 가마치 통다
1: 홀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나렌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저 혼자 여러분과 2시간

0: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주춤해지나 싶던 도로 정체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곳곳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이후로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독립기념관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이제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내촌에서 서석터널 사이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여전히 동근포에서 부곡 사이와 이후 강원권에서는 원주 일대 다시 새말 부근에서 정체되고 더 가서도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과 또 면원에서 봉평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또 월곶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평일엔 맛집에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상상도 못해요. 줄 서 있다가 점심시간 끝나거든요. 하지만 토요일엔 2시간쯤 기다리다가 다리가 좀 아파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버티죠. 왜냐? 토요일 버프 받으면 맛집 줄 서는 건 무조건 가능하거든요. 가비의 스피릿 라디오, Here we go!

걸스데이의 기대해로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가비의 슈퍼라디오 시작했습니다. 네, 토요일 버프 받아서 맛집에서 2시간 기다린다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2시간, 2시간, 2시간은 조금. 1시간? 아, 40분까지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2시간, 2시간이 조금 지금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요. 되게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막 기다릴 것 같잖아요. 그 맛집 찾아가고 막 없으면 막 기다리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저요 사실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다 맛있어요. 제가

그게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삼겹살인데 너무 삼겹살 맛집이 있대요. 저기에 골드 피그 예, 막 식당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는요 막 이제 딱 웨이팅 시간이 있어요. 웨이팅 시간이 있으면 거기 내가 직접 가서 그 예약을 하고 그 있잖아요. 웨이팅 줄 서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번호 입력해가지고 그거를 하면요. 한 4, 5시간 뒤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다렸다가

수밖에 없고 예약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먹어보면요 확실히 다른 건 맞는 것 같아. 아유 내가 이것까지 기다려가지고 먹어야 돼?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야, 맛있긴 하다. 이랬던 게 많았어가지고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주말에 한 번쯤은 그렇게 웨이팅 해가지고 먹는

0: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장생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매니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뮤직 매니저까지. 그 중에서도 요즘 뮤직 매니저들이 폼이 좋더라고요. 예, 보통 우리 뮤직 매니저들은 제가 음악 큐 하면 딱 틀어주고, 아 그거 꺼줘 하면 꺼주고, 멈춰줘 하면 멈춰주고 그런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선곡까지 해줍니다. 오케이, 땡큐. 그래서 오늘 특별 시상식 열 거예요. 바로 제1회 선곡 미쳤상. 선곡이 너무 좋을 때 드리는 상이죠. 선곡 미쳤상. 네, 매번 선곡 잘 이어주셔가지고 우리 뮤직 매니저 모두에게 드리는 상이고요. 상품은 따로 없어요. 그냥 제가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에이,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에이, 저는 절대 퀸가비는 절대 칭찬 안 한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특별히 칭찬해 줄게요. 왜냐면 오늘은

맞아요. 좋습니다. 나이스 님이요. 캐치캐치하니 왠지 양치질이 생각나요. 양치질은 매일 해야죠. 그래서 다음 곡은 BOS의 매일매일이랍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특이하다. 에이, 캐치캐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요. 저희는 이제 MBTI에서 N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크라운 님이 S 그리고 나이스

지금은 매니저들과 가비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가는 시간, 뮤직 매니저리고요. 우리 매니저들이 이어준 선곡들 더 들어볼게요. 아니 아까 젠틀한 린님이 가비님도 야구장에서 캐치 가능한가요? 라고 해주셨잖아요. 아 물론 가능하죠. 근데 이만큼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네. 이준님만큼 잘할 자신은 없고요. 이준님만큼 강력하게 할 자신은 없어서 예, 저는 그냥 방구석에서 캐치 치도록 할게요. 코코레몬님이요. 캐치가 상큼하면서도 경쾌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같은 결이지만 다른 느낌 나는 팝송으로 준비했어요. 바로 아쿠아의 Barbie Girl. 오늘 팝송으로 이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대단하죠? 라고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팝송으로 이어준 사람 없는데 딱 좋은 느낌으로 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쿠아.

올 여름 유행템으로 전년도 대비 판매량이 4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이 아이템은요. 신발의 한 종류인데요. 과거 2000년대 초반 여름철 대표 아이템으로 사랑받기도 했죠. 최근 Y2K 감성이 유행하면서 다시 함께 주목받고 있으며 단순한 여름 샌들을 넘어 리본, 비즈, 장식들을 달며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되고 있는 이 아이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젤리 슈즈, 2번 플랫 슈즈, 3번 아쿠아 슈즈.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서서히 규경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고덕터널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서안한 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중동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계양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잠실 철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전 구간에서는 동호대교 부근에서 하는 작업 때문에 서강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도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의 하류부터

0: 맞은 적이 없어서 에이. 오로지 선곡으로만 서로를 긁어보는 시간 선극. 선극의 박힌 돌 범진. 그리고 오늘도 범진이 이분 앞에서 꺼들어버릴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벌써 데뷔 15년 차가 되신 백아연 씨 어서 오세요.
1: 와.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가수 백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0: 목소리가 네. 엄청 청량하시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아, 인사할 때만 그래요.
2: 약간 네. 유치원 선생님 중에 조금 무서운
1: 선생님.
2: 똑부러지시는 네. 선생님 같습니다.
0: 범진 씨랑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1: 아, 처음 봬요.
3: 저는 네. 봤습니다. 어? 예전에 어디죠? 페스티벌에서 무대하는 거를
1: 아 정말요? 네,
3: 무, 관객의 입장으로 봤었습니다.
0: 아 진짜? 네.
1: 아 정말?
0: 어 그렇구나.
3: 신기합니다. 오, 우와. 그런 분을 제가 오늘 긁어야 된다니. 아.
0: 영광스러운 자리지요. 네. 정말 잘 긁어요 범진 이 친구가.
1: 제가 정말 잘 긁혀요.
3: 아 좋아요.
1: 큰일 났어요 지금.
0: 아 그리고 정말 특별한 처음 말해보는 건데요. 네. 백아연 씨랑 저랑 원래 아주 옛날에
1: 맞아요.
0: 엄청 거의 오래죠. 한 15년 전에
1: 맞아요.
0: 이미 봤던 사이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제가요 백아연 씨 처음 오늘 뵙고 저 기억나세요? 했더니 그 슈 뭐지? K-pop 스타. 네.
1: 저도 그 얘기를 뵙자마자 하고 싶었는데
0: 진짜.
1: 네. 혹시 이제 너무 일도 바쁘시고 각자 이제 같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기 네. 때문에 기억을 못하실까봐.
0: 아. 저는 백아연 씨가 기억 못할 줄 알았죠.
1: 아니요, 아니요.
0: 그때 당시 저는 진짜 분량이 없었고 백아연 씨는 진짜 많았죠. 위에까지 많이 탑, 올라갔었기
3: 탑까지
0: 때문에.
3: 올라갔죠. 네.
0: 그래서 저는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동갑일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맞죠?
1: 네, 맞아요.
0: 거기 얼마 없던 동갑 친구라서 또 기억나는
1: 아.
0: 것도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진짜. 없었어요.
0: 그리고 노래를 너무 잘했고 그때도 막
1: 너무
0: 유명했어.
1: 잘 쳤고.
3: 타임
0: 잠깐만
3: 벌써부터 지금
0: 걸스토크야 뭐야
3: 팀을 걸스토크 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0: 지금 걸스토크 우리 시작했어요.
3: 네 뭐 아 둘만의 인연이 있나 봐요.
0: 네 굉장히 네. 깊은 인연이죠.
1: 아, 반갑습니다. 네.
3: 깊죠?
0: 네 깊죠. 네, 네, 굉장히 네, 깊죠 범진 씨.
3: 네, 네, 네. 네
0: 깊죠.
3: 오호라. 네.
0: 아, 백아연 씨가 지금 2년 7개월 만에 네. 신곡을 네. 들어봐라는 곡을 발표하셨어요.
1: 네.
0: 어떤 노래예요?
1: 제가 직접 이번에는 가사에도 참여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에게든 이렇게 내 노래 한번 들어봐

0: 오늘 얼마나 썼는지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하네요. 부부인지 적인지 모르겠어요.
1: 엥? 아...
2: 반성문을
1: 모아요?
2: 반성문 컬렉터?
0: 얼마나 쓴 거야?
2: 처음 들어봐요. 반성문 네. 컬렉터?
1: 반성문 컬렉터? 이거 책으로 만든다고요?
0: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아 근데 또 나중에 보면 웃기긴 하겠다.
0: 네. 남편의 반성문 해가지고 민땡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아 뭔가
2: 출판사까지
0: 구미가 땡겨요.
1: 괜찮다. 아니 남편의 반성문만 모아둔 거예요.
0: 네네 그러니까.
1: 여러 남편들의
0: 오늘은
2: 재밌다. 괜찮다.
1: 그쵸?
2: 괜찮다.
1: 그거 괜찮다.
0: 남자들의 반성문 네. 해가지고.
2: 괜찮다.
0: 연락 주세요 사연자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곡을 준비했습니다.
2: 오케이. 범진 렛츠 고.
0: 그래서 그 책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이 뭔가 남자분이 그만큼 반성을 했지만 반성문을 또 모은 게.

0: 완전 그냥
1: 아니에요.
0: 완전
1: 아니에요.
0: 그냥
1: 아니에요.
0: 지금 거의 계속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저는 아연 씨를 또 응원하는 마음이 한편으로 또
2: 감사합니다.
1: 있습니다. 오늘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그런 네. 이렇게 조직 생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들어볼게요. 피디님의 선택이 누구일지 궁금해지는데 이거 어렵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사실 맞지.
1: 그럼요.
0: 이게 인생 선배예요, 범진.
2: 이게 인생 선배다.
3: 네, 선배님. 선배님.
0: 와, 콧소리.
3: 선배님 진짜
0: 진짜 저기 배워갑니다. 밖에서
2: 네. 저는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을
0: 정말
2: 못했거든요.
0: 그렇죠. 여기 안에서만 진짜 날라다니는
3: 다들 좋아해요. 그런
2: 다들 주의를 주신 게 이해가 돼요.
0: 그럼요.
2: 너무 긁히지 말라고
0: 주의가 필요하고. 네.
3: 아니, 이기셨는데 왜 선배님?
2: 근데 아직 이제 세 개가 남았잖아요.
3: 아 그쵸 그쵸. 네.
0: 아 그리고 범진이 이렇게 잘 긁는 이유가요. 네. 누나가 세 명 있다 그랬나?
3: 네 명입니다.
0: 네 명.
2: 아, 맞아. 네.
0: 누나가 네 명 있어서요.
2: 맞아.
0: 그냥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타고난 거예요.
2: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0: 그러니까 또 네네네. 환경이
2: 맞아요, 맞아요.
3: 긁다가 당근 주고 이렇게. 네.
0: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바로 가볼게요. 아연 씨가 읽어주세요.
2: 네, 6404님의 사연입니다.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시던 팀장님께서 아이를 출산하시고 육아와 일을 함께 병행하시느라 많이 지쳐 계세요. 유유.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0: 오케이. 팀장님이랑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더워? 아우 더워도 너무 더워. 서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2: 여름 부두 속에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4: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0: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저희 슈퍼라디오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요, 육아하면서 이제 사람 말소리가 그리워서 들으신 분들도 많아요.
2: 그쵸, 그쵸. 맞아, 맞아. 네. 적적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1: 그래서 아마 오늘의 선곡이 위로가 많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요, 한번 어떤 곡이 선곡이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슬픔이요. 안녕.

0: 이상으로 지금 두 곡 다 선곡해 주신 것
1: 감사합니다.
0: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너무 좋아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세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은요. 우리 범진 읽어주세요. 네.
3: 7907님의 사연입니다. 매번 라디오 들을 때마다 그에 맞는 사연이 생각나서 보내면 좋을 텐데 딱 생각나는 게 없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너무 마음은 보내고 네네, 싶은데 네네. 내 일상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3: 맞아요. 맞아. 그게 전해졌어요.
0: 평온하고 안온해서 응. 도의

0: 뭐 하시는 거냐고.
1: 화냈어요.
2: 화냈어요. 역시 감이 살아 있으시네요.
3: 네, 두 곡 다 너무 좋아서.
0: 네, 선곡 이유는요, 두 분의 선곡 이유가 너무 좋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너무 잘 어울리는 선곡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 곡 다 선곡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고요, 이게.
1: 오, 정말요?
0: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범진 2, 아연 3, 3대 2로 아연 씨가 이겼습니다. 예! 오랜만에 범진 씨셨습니다.
1: 네, 얼마나 오랜만인가요?
0: 거의 처음 같은데? 뭐 한 번 쳤었나 예전에?
2: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지만 오늘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0: 네,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이긴 것 같아요.
2: 누나한테 네. 지는 게 얼마나 좋은데.
1: 진짜 긁혀요.
0: 누나는 에 네. 누나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
2: 누나한테는 제가 또 네, 약해집니다.
0: 형 동생한테는 되게 이겼거든요. 그래.
2: 형들은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네 하죠. 우리 누나들한테는
1: 거의 친구 마냥.
0: 네, 완전 친구 마냥. 네. 그럼 아연 씨 한번 이기신 소가 네. 여쭤봐도 될까요?
1: 아 너무 이제 잘 긁는다고 네. 겁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유, 그리고 그렇죠. 워낙 이코

0: 그래요.
1: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진이가 있어서
0: 그래서
1: 그렇구나.
2: 네, 진이 진이 범, 진이 진이가
0: 진이 진이 진이 있어서
3: 조금 더 선곡을 네. 맵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잘 먹힌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1: 와, 이거 네. 이제 이길 적수가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가비의 슈퍼라디오,
3: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0: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생방 너무 기다렸다고요. 몇 명 왔나요? 사인 다장사씨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요. 하, 저도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토요일 생방 해주시니 정말 이번 청취율 완전 쭉 올라가 보자라고 하셨는데
1: 저희가
0: 예 지금 이제
1: 집에 예. 사인지를 갖고 돌아간 한 있어도 1인당 두 개씩은 주지 않습니다.
0: 그런데 아, 형.
1: 사인은 그럼 값어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0: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미라클 유현일 님이 사인지를 그때 직접 디자인해 주셨잖아요.
1: 네.
0: 근데 컬러 프린트까지 해서
1: 야.
0: 그것도 오늘 생방한 날짜를 맞춰서 택배로 사인지를 보내주셨어요. 형이 거기 가면 잘 안 보여. 제가 할게요. 오늘 오픈에 오신 분

0: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 예. 조 PD 카메라 열면 안 돼요.
0: 예. 큰일 납니다, 그거.
1: 자, 알겠습니다. 마이크 닫아주시고.
0: 마이크를 닫고 닫아요, 이제. 왜냐면 개인의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1: 네. 자, 그 다음에. 예. 예. 자, 계속해서. 예, 아이고. 우리 저.
0: 예. 이동훈님 보세요. 네. 두 분 사인하시다가 퇴근 못 하실까 걱정이 된다고.
1: 5분 안에 끝납니다. 5분 안에
0: 끝나요. 5분 아니라니요. 10분 컷.
1: 10분

0: 고려 기프트
1: 경기주택도시공사
0: 종근당 건강이 도와줍니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0: 네, 일단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남종창이, 남종창 씨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종창.
1: 안녕하세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탑승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미라방방의 유일한 직원이죠. 남종창 히에요. 자, 저도 여러분도 서로가 실체가 있는 건가 궁금해하셨던 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정말 살아 움직이는 남종창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윤청소 대표님, 저보다 나이가 20살 어린

0: 윤 총수는 자식이 확실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사랑이 식으면 어쩔 수 없죠.
0: 두 분이 갈라졌죠?
1: 갈라졌어요.
0: 예, 네. 알겠습니다.
1: 근데 아직 도장은 안 찍었어요.
0: 나 도장은 안 찍었어요.
1: 마음만 좀
0: 별거 중이시군요.
1: 네.
0: 그럼 별거 아닌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1: 아, 다시 붙을 수도 있어요. 다시 붙으면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 오시겠죠?
0: 예, 네. 그러면 또 앞으로 또 우리 윤청수 사장님도 더 네.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 요즘 느낌 괜찮아요.
0: 괜찮아요.
1: 잠깐 예. 식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아, 이런 가족 얘기까지 제가 직원한테 해야 돼요?
0: 저 죄송한데 제가 다 알고 있는 분들이어서 네. 그런 거예요.
1: 네.
0: 자. 송수현님께서 생방 너무 좋아요. 저 어제 수술하고 오늘 퇴원했는데 오늘 조금 더워도 집이 좋네요 라고 했습니다.
1: 아...
0: 서현의 여름 안에서 신청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아유 네. 수술하고 집에 퇴원 잘 쉬세요. 네. 좀 더워도 집이 낫지. 네. 수술했는데
0: 시원하게 잘하고
1: 어떤 수술인지 몰라도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네. 저희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0: 아니 우리 어머님이 막대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좀 어렵네요.
1: 어머님 모셔오세요.
0: 네.
1: 어머님 모셔와요.
0: 본인도 너무 그렇게 버릇없이 굴지 마세요.
1: 네. 자, 윤성근님께서 1000명 넘게 왔는데 벌써 사인을 다 했다고요? 벌써요? 여러분들 타짜의 그 대사 기억하십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 저희는 정말 빠르게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사인이 엄청 빠르게 진행돼서 1000명이 넘었지만 저희가 사인을 다 했습니다. 자,
0: 자 신청곡 빨리 저 티켓 확인하시죠. 미라팡팡 남동창 직원
1: 2480님 입장하세요. 하하 스컬의 부산 바캉스 신청합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아빠입니다. 두돌 아들과 아내 덕분에 매일이 정신없지만 이 노래만 들으면 벌써 바닷바람이 부는 것 같네요. 올여름은 가족과 강한리 바다를 보면서 시원한 추억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2480님.
1: 네.
0: 제 어린 소견으로 다른 어른들에게 들은 얘기를 하자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의 이 모습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가족과 아내와

0: 방식을 바꾸니까 좀 특별하긴 했습니다. 오늘 영업 이제 마감해야 되고 손님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1: 저기 윤총 사장님.
0: 네.
1: 저 형님께서 윤총 사장님 이미지 관리 중이라고 하시는데.
0: 아, 이미지를 관리해야죠. 회사에 관해서. 네.
1: 그리고 K8121님은 이것은 20살의 깨달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천명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20살 맞아요?
0: 그만하세요. 20살 맞습니다.
1: 아니 밤열구님도 20살이 120살은 아니죠?
0: 뭐냐? 앉지 마십시오.
1: 아까부터 50 넘은 소리던데 오수진님도 우리 많은 분들께서 다 50 넘은 걸로 보인다는데.
0: 저는 20살입니다. 그만해. 자 다음 주 미라팡팡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2: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은 TS푸드,
3: 코끼리 베이글,
2: 살로맥스,
3: 서울사이버대학교,
2: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
3: 베스트슬리,
2: 오토링크가 미스터라디오를 도와주고 있고요.
3: 네.
2: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오늘 음분차 후보는 벌써 나왔고요.
2: 네.
3: 만 번째로 사연 주신 분께는 저희가 통기타 드리기로 했죠.
2: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3: 지금이에요. 빨리.
2: 지금부터.
3: 지금 보내신 분들이 통기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픈스튜디오 오신 분들도 지금 빨리 콩이나 문자로 문자 보내주세요.

신안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판교 쪽으로 부람산 터널부터 사패산 터널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도 노후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많이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밀리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6: 굿즈는
5: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세종.

0: 자, 여러분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제2회 팔도 미라클 노래자랑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라이드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스피드랙,
1: 더 건강한 주식회사,
0: DS 대성 하우징,
1: 양주 소품 가구단지,
0: 메디힐 토너팩,
1: 신차 구입은 하모니 렌트카,
0: 키움 증권,
1: 메디카 코리아,
0: 고려 기프트 제공입니다.
2: 우리 집에는 렉렉 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 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 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입주!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 렌트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2: 자, 윤정수 기관사입니다. 지금 서울 2호선, 2호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발빠짐 쥐, 발빠짐 쥐.
4: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미스터라디오 광고판을 찾아보세요. 광...

0: 자, 오늘 도전할 분들에게 네. 에, 격려와 응원 좀 한마디 해주시죠.
1: 아, 네. 다들 되게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 저도 긴장 많이 했었지만 본인만 잘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긴장하시지 말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끝까지 잘 또 지켜봐 주시고요.
0: 네, 정말 그 일대 가수왕다운 여유와 예,
2: 그렇습니다.
0: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의정부 시아준수, 의시아준수.
2: 네. 네.
0: 자, 이제 2대 왕자 도전을 하게 되죠?
2: 자, 2대 왕자에 도전할 7인의 참가자 7명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를 던졌다가 주워오는 창법이네요.
2: 예.
1: 아무것도

0: 많이 기가 죽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너무 너무 잘한다.
1: 그러니까요.
0: 첫 번째 분도 잘했고 두 번째 분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네. 세 번째에서 지금 일단 활용점정을 찍었는데
1: 그렇습니다.
0: 나머지 네 분들의 음성은 어떨지 여러분 더 기대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대포님.
2: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네. 듣겠습니다.
1: 네. 끝까지 들어주시고 네. 자 지금까지 참가번호 3번 부산 다대포 VOS였습니다.
0: 지금까지 좀 결과물을 얘기하자면 최경희 씨가 다들 박빙입니다. 밖에 있는 재동 씨도 야 너무 잘한다.
1: 그렇죠, 잘하죠.
0: 네, 와 예. 이양곤 씨도 부산스럽게 부르셨다.
1: 부산이니까요.
0: 겸열구 씨가 웬만해서 칭찬 안 하는 사람인데 예. 수준급 실력자시다. 네, 박초현님 나머지는 이거 어쩌야 되나. 하지만 아. 모릅니다.
1: 나머지가 엄청날지 모릅니다.
0: 들어봐야 또.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와우,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나머지 세 분의 노래도 함께 들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투표를 계속해 주셔야 돼요.
0: 그렇습니다.
1: 오늘 투표하신 분들 중에
0: 50분.
1: 50분을 뽑아서 저희가 햄버거 세트를 드리는 거 아시죠?
0: 네.
1: 진짜로 이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상당히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잘 기억하시고 세 분의 무대 만나봤고요. 나머지 후보들 투표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 문자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투표해.

0: 않네.
1: 윤정수
2: 남창희의
1: 미스터 라디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여기는 생방송으로 토요일이지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제2의 팔도 미라클 노래자랑 현장입니다.
3: 자, 미라클 여러분의 투표로 최종 1등 미라클 가수왕이 탄생하는데요.
1: 네.
3: 후보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후보하기 전에 앞서서 팔도 미라클 노래자랑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소리 한번 질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열어주시고요. 팔도 미라클 노래자랑 2회 소리 질러! 부겸에 다 가고 한 분 남아 계십니다.
3: 아, 참 한 분이래요. 아까 만 명 정도 계셨는데
1: 9,999명은 다 돌아가시고

0: 조금 뭐 어떻습니까? 기가 죽습니까? 더 자신감이 생깁니까?
1: 기가 죽어요.
0: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 용인 선물탕님. 미라 들으면 된다.
0: 용기 있고.
1: 된다.
2: 오케이 그래요.
0: 전화기가 상태가 너무 불안한데.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마음에 준비하시고
2: 어떤 노래 부르실 건데요?
1: 네, 서문탁의 3위인곡 준비했습니다.
0: 3위인곡.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 스타트.

0: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 아 우리 아니, 아버님께서
2: 너무 좋다. 아버님
1: 네, 여자친구 아버 여자친구 아버님이
2: 딸 남자친구한테 네. 야 자네 이거 한번 해보게.
1: 오.
2: 아 정말 그 집안 자체가 네. 여기 참 좋으시네요.
1: 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듣고 계실 텐데 아버님한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제가 이번에 한만원 대동강으로 꼭 우승해 보겠습니다.
1: 오 우승을 해보겠다.
2: 말투가 네. 말투가 전문가의 느낌이
1: 예,
2: 나는데
1: 분입니다. 예.
2: 자 과연
1: 어떤 노래 지금 한만원 대동강 부르실 건가요?
2: 한만원 대동강.
0: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자
2: 손인호 선생님 노래인데.
1: 네.
2: 이야 이 나이가 어린신 것 같은데.
1: 네.
2: 자 좀 마음에 준비하시고.
0: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스타트.

0: 나.
1: 예.
0: 네네.
1: 야. 와. 아, 우리가 이제 한 소절 하는 걸 가지고 한 소절 들었는데.
2: 야. 아니.
1: 아니 노래 이거 와. 이분은 업자시네 보니까.
2: 아, 근데.

0: 아유, 누구보다 더 긴 소절을 불러주셨는데.
1: 아니, 그거보다도 또 본인의 노래에 본인의 코러스를. 예. 우와! 옆에 강아지들 있어요?
2: 아니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다 무지개 다리 건너서 없고요.
1: 아, 빠이빠이 했구나. 예.
2: 네, 고양이만 네. 있어요.
1: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아유, 뭐, 대단하십니다. 예,
0: 예 뭐.
1: 하여튼
0: 예.
1: 노래 잘 들었고, 노래 잘 하시네.
0: 좋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우와, 우와 해서 우리가 다 한번 예. 꺾였습니다. 어우, 대단합니다. 남양주 모아나. 예.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0: 자, 결과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2: 네. 네.
0: 자, 이제 마지막 참가자 참가 네. 번호 7번의 무대 만나볼 텐데요. 자, 윤정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그리운 사람을 위해 오늘 이 노래에 진심을 담았어요. 강원도 인제 패티김입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초6 고3 아들 둘만 82년생 개띠 강원도 인제 원통 패티김입니다.
0: 와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야 강원도 인제 우리 패티김님.
3: 네.
0: 저와 또 동갑이시네요. 82년생.
3: 맞아요. 우리 친구 창희님.
0: 친구
3: 너무 잘 듣고 있어요.
0: 반갑다 친구야.
3: 반갑다 친구야.
0: 야 좋다. 자 우리 아니
1: 나는
0: 우리
1: 네.

0: 5님은 1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경호 노래 부르신 분이요. 내리에 잊혀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1: 1618님 남양주 뭐하나 1등 예. 애견 미용실 하는 분 0959님
0: 자.
1: 박초현님 마룻바닥 왁스 언니 팬 나야나 나야나
0: 아, 많은 분들께서 네. 문자 많이 주고 계세요.
1: 어머니 이 한 네. 것이 또 마음이 많이 와닿았다는 분도 있고
0: 그렇습니다.

0: 아니지만 선물을 모두 드립니다. 네. 가장 우린 또 1등을 가려봐야죠.
1: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3등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게 기억에 남는 분은 한 두세 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과연 1등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것이 자. 이제 오늘의 네, 관심입니다.
1: 네. 자, 3등은요. 우리 윤정수 씨가 호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20시간 달인 흑삼고를 가져갈 3등입니다.
0: 120시간 달인 흑삼고의 주인공 3등은 와, 박빙이었습니다. 장가번호 5번 불광동 송가인.
1: 와!
0: 대동강!
1: 와, 이분 노래 잘하셨는데 3등이었습니다. 좋았죠. 3등.
0: 대동강 3등.
1: 자, 이어서 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받아갈 2등은 누굽니까?
0: 자, 2등은 어디에 있습니까?
1: 2등은 여기 있잖아요.
0: 아, 여기 있군요.
1: 예.
0: 2등

0: 우리 김경호님이 2등이셨고요. 자, 그럼 이제.
1: 아, 그럼 여러분들 이게 또 1등이 딱 마음속 1등이 정해질 것 같은데.
0: 자, 좋습니다.
1: 근데 혹시 모르니까.
0: 윤호숙님이 네. 기증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음분처를 받아갈 1등 그 주인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결과가 우리 윤정수 씨 손에 들려 있습니다.
1: 남창희 손에 있다 저한테 온 겁니다. 네. 남창희 씨가 진행을 잘하는데 이런 큰 거에 약해요. 심장을 많이 떨려서.

0: 1등을 했습니다.
1: 아, 잘했습니다.
2: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1: 근데 노래 들으면서 물론 본인도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많이 떨리셨죠? 어땠습니까?
2: 아, 정말 이런 데를 처음 나와봐가지고 네. 아, 진짜 많이 긴장됐는데
1: 네.
2: 혼자서 연습 좀 많이 했거든요.
1: 그렇습니다. 네. 근데 뒷분들도 너무 잘하죠?
2: 아, 예, 너무 잘해가지고 아, 1등 안 될 줄 알았는데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3: 자, 지금 우리 여자친구분이 네. 응원 문자 보내셨어요. 다대포 VS 여자친구입니다. 어디 내놔도 든든하네요. 다들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미스터라디오 화이팅 해주셨는데
1: 네.
2: 아, 예.
1: 여자친구 예. 뒷번호 2488입니다. 맞습니다.
3: 그걸 왜 물어보세요?
1: 마지막까지 확인! 어,
3: 자, 예. 자, 아무튼 우리 여자친구에게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2: 아, 예. 여자친구한테도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좀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한번 해봐도 될까요?
1: 네.
3: 길게는 안 됩니다.
2: 네. 아, 예, 빨리 하겠습니다.
1: 하시라,
2: 예. 예, 좀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준 저희 형이랑
3: 네.
2: 혼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아들 둘 키운다고 고생하신 우리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고요. 아, 그리고 일단 항상 4시부터 힐링하게 해주는 미스터 라디오 많이 애정하고
1: 오케이.
2: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는 네. 여자친구 많이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1등 축하합니다.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입으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신 분들 이젠어두,
5: 서진올카,
4: 셀레나제,
5: 베스트슬립,
4: 키움증권이 도와줬고요.
5: 네.
4: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5: 네.
4: 미라클 노래자랑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5: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 더운 날 밖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오픈스튜디오 미라클도 너무 감사드리고,
4: 네.
5: 끝나고 로비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또 작은 또 미니 사인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도 웃기시죠?
4: 뭐,
5: 예.
4: 뭐가 끝이
5: 그렇습니다.
4: 없네요. 예.
5: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간에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4: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87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0: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애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애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1: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집에서 모습과 밖에서 행동이 정반대일 때가 있죠. 밖에선 분위기 메이커에 선후배, 친구, 동료 고민 다 들어주고 누구보다 친절하면서 정작 집에서는 말도 잘 안 하고 짜증부터 앞서게 되고요. 일부러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은 아닌데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라 종일 에너지를 쏟고 나면 편안한 사람들 앞에서는 좀 내려놓고도 싶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친 나의 뒷모습까지도 묵묵히 받아주고 안아주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 좋은 날. 어서 오세요.

0: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5239 언니 손님도 없고 해서 가게를 아주 광내고 있어요. 히히히 청소라도 해야지 이 시간 견딥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와 자영업자신 것 같죠? 그리고 왠지 1인 자영업자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알바생이나 직원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봐요. 손님 없다고 사장님이 대청소하자. 가게를 아주 광을 내자 이러면 그 직원이나 알바생이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혼자 계시니까 그래 노느니 청소하자. 근데요 이거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가게에 들어갔는데 여기 먼지가 아 청소가 잘 안 돼 하는 것보다는 야 그냥 반짝반짝 어머나 이런 곳 누구나 마음에 들어합니다.

단어가 여러분 바로 생각이 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 인터넷 뭐 AI 이런 거 도움을 못 받았잖아요. 스마트폰. 그때는 기억력이 좀 나았던 것 같아. 지금보다는. 아, 그 뭐더라? 아, 그 뭐더라? 그럼 결국 내가 생각을 해냈는데 지금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긴 끈, 끈긴 아마 4931 이분뿐만이 아닐 거예요. 사장님, 네. 자, 뛰어서 또박또박 말해봐요. 긴 끈 현명하십니다. 4931 비누 세트 보내드릴게요. 박인숙 씨, 우리 집에 노래방 마이크랑 미러볼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가족끼리 저녁 설거지를 걸고 점수 내기 해봐야겠어요. 지금부터 목을 풀고 있어야 할까요? 와, 노래방 마이크까지는 그렇다 쳐요. 사실 코로나 기간에 노래방 마이크 많이들 사셨던 거 기억하세요? 아, 제 주변에도 꽤 됐어요. 제 주변에만 샀나? 왜냐면 혼자 놀기에 달인이 되었어야 했던 때라 어이구 생각보다 괜찮은데? 해서 집에서 왜 요새는 아주 쉽잖아요. 이게 앱만 있으면 진짜 간단히 작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미러볼은 또 다른 거죠, 이거는. 혹시 여러분 집에도 미러볼이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야, 이 정도면 본격적인데? 층간소음은 괜찮으십니까? 박인숙 씨? 살살 부르세요. 비누 세트 보내드립니다. 세 자매 중 첫째예요. K장녀시군요. 8638. 둘째가 낳은 우리 집안 첫 아기 제 조카는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수다맨 강성범 씨 아시죠? 그분처럼 지하철역 이름을 다 외우고 다녀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제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조카가 저를 유난히 좋아해서 식구들이 모두 저를 부러워합니다. 하, 하, 해, 해. 재롱둥이 조카가 눈에 아른거리는 저녁이에요. 내 조카 박윤우 사랑해. 야, 이 조카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신 8638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이핑크 노노노 프로미스 나인 Like You Better.

0: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1: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0: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1: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예요.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즈 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프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3: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자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낸 노래와 열정이 불타오르는 퍼포먼스, 최초, 최고의 기록을 계속 써내려가는 일곱 멤버의 질주 거침이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POP 그룹, 그 음악 만나보시죠.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뮤지션 BTS, 첫 곡은 마리 투 바리.

바디 투 바디 BTS, 우리가 사랑하는 뮤지션 BTS 편입니다. 불타오르네 파이어, DNA 아이돌 세 곡이에요.

0: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사이버대학교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정체 남아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에서 짧게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반월터널 부근 정체도 모두 풀리면서 전 구간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요. 조남분기점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좌준커 좌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 하시죠.
2: 지친 퇴근길에는 금이라떼가 있습니다.
1: 여러분의 출근길은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2: 퇴근길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가 함께 할게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6772 토요일 이 시간에는 꼭 사우나 다녀와서 들어요. 너무 기분 좋고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랍니다. 두 분의 수다가 주말밤을 포근하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주말을 기분 좋게 만들어드릴 루틴. 뮤지션 심연보 씨와 함께합니다. 소품집

0: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시윤복 씨 오셨습니다. 네. 아, 사우나를 갔다 와서.
1: 제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이에요.
0: 사우나.
1: 네, 사우나 갔다 사우나. 와서 이렇게 뭔가 느슨하게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서 네. 이렇게. 네.
0: 그리고 막 얼굴이 약간 이렇게 발그스레해져가지고 막 윤기 흐르고 막.
1: 아, 너무 좋죠.
0: 그러니까요. 네,
1: 사우나를 갔다 와서 목욕탕을 갔다 와서 느껴지는 그 촉촉함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요. 네. 바나나 우유를 드셨을까요? 식혜를 드셨을까요?
1: 저는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다 좋아하고요. 네. 식혜는 일반 사우나 말고 찜질방 갔을 때.
0: 네네네. 네,
1: 그건 이제 황토방 같은 데 들어갔다 그렇죠, 나왔을
0: 그렇죠.
1: 때.
0: 그렇죠. 네. 오늘 어떤 분의 사연 가져오셨어요?
1: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사연이. 그 휴대전화번호 7724번을 예, 뒷번호로 쓰시는 분인데 종일 냉장창고에서 일하고 나왔어요.
0: 그렇구.
1: 날이 더우니 바깥에 나오면 온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입니다. 한여름에 하는 냉장창고 아르바이트는 최고의 아르바이트예요. 으슬으슬해서 뜨끈한 믹스커피 한잔하고 퇴근합니다. 시원하다 못해 추운 노래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오, 남들하고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시네요.
1: 그렇죠. 냉장창고라는 곳이
0: 식품류라든가
1: 그렇죠.
0: 뭐 이런
1: 거 적재해놓고 이렇게 적재해놓고 네네. 보관하는 곳이겠죠.
0: 네, 그래서 뭐 물류로 이렇게 보내거나 뭐 이런
1: 보통 이게 냉동창고랑은 다른 거일 거 아니에요.
0: 다르겠죠.
1: 그죠?
0: 훨씬 더 추울 것 같고 냉동은 냉장은 우리 냉장고 온도 정도?
1: 보통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냉동창고에 많이 주인공들이
0: 왜 꼭 그렇게
1: 그렇죠 그랬다가
0: 나쁜 사람들한테 네. 막
1: 그렇죠 가둬졌다가 이제 뚫고 나오고 뭐 이런 네. 일들이 많은데
0: 구출되고 막 이런
1: 냉장 창고는 그 정도는 아닌 적당한 어떤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0: 그리고 그 생각을 했어요. 보통 여름철에 직장인들은 아 한 잔씩 들고 다니시잖아요.
1: 네.
0: 그 기본인데 이분은 뜨끈한 믹스 커피를 드시는 거죠.
1: 그렇죠.
0: 남들하고 다른 거죠.
1: 왜냐하면 일하는 곳이 좀 추운 곳이니까.
0: 네.
1: 그래서 밖에 나오면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여긴 여기대로 되게 상쾌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0: 그러니까.
1: 한여름은 더 그럴 것 같고 네. 바깥은 되게 덥고 막 들끓고 있는데 되게 시원한데 혹은 차가운 곳에 있으면 또 뭔가 되게 만족감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름철에는.
0: 오늘 선곡은 그러면 믹스커피 같은 선곡입니까?
1: 아니 오늘은 추운 노래 들으면 재밌으실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같은 컨셉인 것 같아요.
0: 네. 첫 곡은요?
1: 예전 노래 중에 김지현 씨 노래 찬바람이 불면 기억나시죠?
0: 그럼요.
1: 그 약간 국내 가요 중에 네. 도입부로 되게 유명한 노래들이 많은데 그중에 찬바람이 불 이 부분은 정말 약간 엄청 강력한 도입부.
0: 그럼요. 이거 딱 11월에 들어야 되는 곡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추위가 딱 시작될 때 이제부터 겨울인가 뭐 가을 끝 무렵인가 뭐 이럴 때 듣는 노래여서 제가 냉동 상태였으면 요거 안 하려고 했는데 냉장 상태여서 적당한 온도인 것 같아서 찬바람이 불면을 이수영 씨가 부른

0: 새해의 손 이들. 저는 보고서 아, 이분이 드라마를 하시나니 봤는데 보니까 팬미팅 제목이 새손이더라고요.
1: 장난꾸러기 정말.
0: 아 이분은 참 야, 네, 재밌는 분이다. 에이, 노래도 너무 잘하지만.
1: 그러게요. 너무 웃기네요. 사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0: 엄청 웃겨요.
1: 정승환 네. 눈사람.

0: 만드시면서. 야, 괜찮은데요. 네. 오늘 우리 청취자께서는 7724 번호 쓰시는 분인데 냉장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 냉장창고에서 일하니까 일이 끝나고 나오면 오히려 이렇게 몸이 녹는 듯한 그러니까요. 남들과는 좀 다른 여름을 보내고 계신데 요럴 때 여름에 좀 춥다 하는 요런 느낌이 드는 노래 골라달라고 하셨어요. 오늘 아주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1: 저 이렇게 여름에 뭔가 좀 더위 타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차가운 노래 혹은 추운 노래 시원한 노래 들으시면 그것도 또 더위를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0: 여름에 사실 너무 차가운 걸 먹으면 배탈이 나거든요. 하지만 차가운 음악은 배탈 날 일이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전혀 없죠.
0: 그래서 이런 곡들 많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네.
0: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 아, 시간이 어쩜 이렇게 금방 가죠?
1: 그렇죠. 노래 몇 곡 듣다 보면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Dear Cloud의 노래고요. 네. 제목 그대로 얼음 요새라는 곡을 골랐고 이 노래 좋아요. 이 노래 되게 디어 클라우드라는 밴드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네. 이 얼음 요새라는 노래도 되게 좋고요. 이 노래가 오늘 들어보시고 나서 괜찮으시면 그 김필 씨가 불렀던 버전도 있고요. 최근에 터치드라는 밴드가 또 이 노래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이 얼음 요새라는 제목이 오늘 주제하고 되게 잘 맞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 요새를 골랐습니다.
0: 네.

0: 아직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씨.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물.

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조건 페이 Once a Night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가 거의 풀리면서 대부분 원활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만 서행하고요. 그 외 구간 소통 상태 좋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 도심 정체만 남아있는데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 부근에서는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는 모두 풀렸지만 안산분기점 갓길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철학자 에리 프롬은요,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기술이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

연습하지 않으면 서툴러지고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또 다정하게 마음을 건네기. 오늘도 연습해볼까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채유리의 사랑으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에리 프롬님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닌 기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랑이란 감정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노력들. 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할까 기억을 또 하기도 해야 되고요. 어떠한 다정한 말투로 이 사람을 설레게 해야 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플러팅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

0: 부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0: 건강기능식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위제로
8: 소화불량 제로제로
7: 위제로
8: 과식계도 제로제로
7: 위제로
8: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7: 위제로
8: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7: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9: 일양.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한식 주점 어머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한식을 기반으로 한 주점인데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랑 자주 가서 어머님이 이제 종종 이렇게 서비스도 챙겨주시고 막 이렇게 오면은 인사하러 이제 와주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점심 시간에만 하루 이제 밥을 백반을 하는 걸 또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듣고 바로 찾아갔어요. 첫 오픈 날. 그때 어머님이 막 저한테 오시더니 어머 유정씨 어떻게 알고 왔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머니 제가 인별그램으로 봤어요. 어머니 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했더니 매주 밥 먹으러 오라고. 뭐 먹고 싶어? 반찬 만들어줄게. 막 이러시면서 해가지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5966님도 가끔씩 또 이 가게 가가지고 또 이모님이 빨리 회복하셔서 멋지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볼륨 다이닝 오픈할게요. 효린의 바다 보러 갈래.

식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식탁 의자에 제대로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이제 진짜 자취방이 완성된 기분이에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며 식탁 위를 꽉 채워줄 피자 주문할게요.

그래도 초기에 가야지 또 빨리 깊어지지 않으니까 빨리 가셔서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혜경님, 저녁으로 맛있는 카레를 만들었어요.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느라 지쳤어도 가족들이 잘 먹었다고 한마디 해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요. 딸도 남편도 다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고 온다네요. 결국은 저 혼자 먹었습니다. 내일은 꼭 먹고 맛있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해주셨네요. 진짜 이런 작은 칭찬 하나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 맞죠? 아, 근데 약속이 갑자기 생기셨나, 두분 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열심히 한 애경님이 뭐가 돼요, 정말. 내일은 꼭 맛있게 세분 모여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4903님, 저는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 업무를 맡을 때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답니다. 물론 책임감 때문에 포기한 적은 없어요.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좋게 봐주시지만 저는 생각보다 너무 지치고 힘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

들어도 너무 좋아요. 하트 꾹 누르고 틈만 나면 듣고 있답니다. 하울의 앵무새 신청할게요. 이게 또 미니홈피 시절에 이제 사람들은 그 탑 한 30곡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래 이제 많을수록 되게 인기가 많은 미니홈피였고 이렇게 노래 하나로 이렇게 추억이 막 떠오르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미니홈피 노래가 제 기억으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이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많이 사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서 한 곡으로 그냥 유지를 쭉 했던 두 곡 같이 들어볼게요.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하울의 앵무새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하울의 앵무새 듣고 왔습니다. 내 플레이리스트에서 하트를 꾹 누른 노래를 소개하는 시간, 하트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제가 하트를 꾹 누른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일다가 그게 이제 흔들렸을 때 좋긴 좋아요. 근데 좋긴 좋은데 뭔가 내가 생각한 그런 큰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작은 물고기가 나왔을 때 그 허탈함. 그래서 저는 1980님과 함께 할 순 없지만 1980님의 행복한 낚시 생활을 응원합니다. 노래 드릴게요. 청하의 스트레스.

0: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될걸? 하림 훈라면.
1: 오늘 내 마음 날씨 구름 사라지고 무지개 뜨는 중. 아,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천둥 번개가 칠 것 같은 흐린 하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새파란 하늘부터 잔뜩 그린 회색 구름, 거센 비가 내리거나 하얀 눈이 오는 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날씨였나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집 창문을 보수해드렸었는데요. 다시 빗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남편이랑 살펴보고 왔습니다. 멀쩡하다며 웃으시는 부모님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뭉클했네요. 올 여름도 무탈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창문을 보수로 해드린 거예요? 진짜 너무 다정하시다. 근데 진짜 비가 많이 올 때는 막 물이 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주택이었는데 양동이에 막 물을 받았던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밖에다 이렇게 탁 던지고 또 다시 거기다가 똑똑똑똑 해서 또 던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보수가 진짜 필수인 것 같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5: 굿즈는
4: 세종
5: 세종 세종, 세종.

0: KBS 크래프엠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윤마치의 컬러 잇 듣고요. 3부 시작했습니다. 럭키 줄라이 오늘의 이벤트 제가 뽑은 행운의 숫자는 8이고요. 휴대폰 번호 끝자리가 8인 분들은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문자 남겨주세요. 선물로 막대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듭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볼륨의 힐링 코너 음악방 시작할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읽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갖췄습니다. 음악방, 여기서 이제 오롯이 음악만 즐겨볼까요? 근데 뭐 들으세요? 토요일 밤에 열린 음악방,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이 하나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고르실 건가요? 나만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볼륨 별그램이나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박연진님. 요즘 저희 가족은 저녁마다 러닝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아들은 쩡디 라디오 다 듣고 가야 한다면서 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볼륨 듣고 에너지 팍팍 채워서 열심히 뛰고 오겠습니다. 아들의 신청곡이에요. 박혜경의 레몬트리. 어머, 이 노래를 또 알고 있구나, 우리 초등학생 아드님이. 이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운동하는 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제 로망이에요. 전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가까지 생긴다면 스포츠를 같이 하고 싶어요.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왔고요. 볼륨 가족들의 음악방, 이번에는 별이 그른님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문득 고등학생 시절이 그립네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때 추억이 가득한 제 음악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신청합니다. YB의 19. 고등학생 시절에 저도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밴드부하고 댄스부 친구들 막 부러워하면서 무대 보고 그리고 오디션 보러 다니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저도 요즘 막 생각납니다. 김다운님은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어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전부 받아야 해서 걱정이 크네요. 주위에서 비수면으로 해도 괜찮다길래 저도 비수면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아픈 걸 정말 싫어해서 벌써부터 떨립니다. 제 마음이

YB의 열아홉,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음악방에서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짧은 이야기와 함께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박양규님, 요즘 거리에 꽃들이 만발해 있더라고요. 길을 걷다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의 음악방에도 이 꽃이 가득 필 거예요. 우효의 민들레 신청합니다. 민들레 너무 예쁘죠? 노랗고 막 저는 노란 꽃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나리 좋아하고 저도 민들레 좋아하고 해바라기 좋아해요. 요즘에 이제 길거리 가면은 능소화가 많이 폈더라고요. 진짜 이쁘죠, 능소화. 능소화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막 쨍한 느낌은 아닌데 되게 몽환적인 느낌? 그래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우효의 민들레, 홍의삭의 인유 듣고 왔습니다.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수박 먹으면서 드라마 보면 그렇게 힐링이죠. 막 온몸이 되게 시원해진 느낌이잖아요. 서늘한. 꿀자몽님은요. 자취방 에어컨이 고장났는데요. 집주인분이 직접 와서 먼저 상태를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른 AS 기사님을 부르고 싶은데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찜통 같은 집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너무 더워서 붐이 될 것 같은 제 방에서 반복 재생 중인 노래 신청합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칙칙붐 보내주셨네요. 얼마나 더울까 지금. 와 진짜 선풍기라도 그 조그만 거 하나 사세요. 그거 어째 들고 다니면서 또 사용을 하면 되니까. 에어컨이 안 되면 선풍기도 없으면 진짜 큰일입니다. 아니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사연처럼 죽부인 하나 하나 하시면 아주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모시옷도 괜찮다. 모시옷. 아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시원해요. 두 곡 듣고 올게요. EXID의 덜덜덜. 스트레이키즈의 칙칙붐.

0: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1: 더워? 아, 더워도 너무 더워. 썸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0: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내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여름에도 라디오는 쿨 FM. 2시엔 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플레이 키오스크 노래 세 곡까지 신청해 주시면 그중 한 곡은 꼭 틀어드립니다. 볼륨 별그램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신청해 주세요. 볼빨간 사춘기에 프리지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 나잇.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딸 민지와 평창 600마지기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산 정상의 풍경과 밤하늘의 은하수까지 너무 황홀했어요. 평창에서의 기억이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길 저도 응원할게요. 민지의 여행 끌어.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SNS에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증세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체크 해보세요. 1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기억한다. 2번, 어떻게든 만날 약속을 잡는다. 3번, 좋아하는 노래를 공유한다. 4번, 사소한 순간에도 의미를 둔다. 5번, 맛있는 걸 같이 먹는다.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 OST All You Need Is Love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뭐 오프닝부터 사랑 넘치죠. 오프닝에서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행동 중 다섯 가지 증세를 전해드렸는데

0: 팩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6년 연속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 해 만에

6637님, 주말마다 저랑 약속을 잡는 친구. 집에서 할 일이 많은데 다음 주에도 또 만나잖아요. 이번에는 거절할까요 말까요? 주말에 뭐 불러주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좀 외로운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뭐 불러주는 친구가 있다는 점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친구가 있다는 건 좋긴 하지만 매주 만나줬으면 됐죠. 뭐 사실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매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담백하게 오늘은 할 일 있다고 하세요. 저는 한해 거절하세요. 김다운님, 이사를 와서 창문에 커튼을 달아야 하는데 여름이라 고민이 됩니다. 커튼을 달까요? 시원해 보이는 블라인드를 달까요? 사실 뭐 커튼을 다나 블라인드를 다나 요새는 또 실내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뭐 냉

샤이니 Don't Call Me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6637님, 김다운님, 8738님 사연에 한 해 만에 결제해드렸는데요. 아, 우리 마지막 사연 8738님. 참, 요거를 고민하고 계시다니. 굉장히 착하신, 우리 착하신 청취자분 같고. 아, 이게 뭐, 좋은 마음으로 뭐, 진짜, 내키면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좀, 미뤄봤을 때, 가도, 결혼식 이후에 연락 안 할 가능성이 95% 이상이다. 라는 말씀드려봅니다. 이 관계가 이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론, 무슨 내가 뭐, 거기 결혼식을 참석해가지고, 나의 결혼식 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가도 조금 허무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전전 여친 결혼식 보는 게 그리 우리 8738님도 유쾌하지 않지 않나요? 여러 가지로 안 가셔도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의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그럼 볼빨간 사춘기 20살 남이 될 수 있을까 듣고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으로 돌아올게요.

세대 추월 주제 맞춤 플레이리스트, 여기에 퀴즈를 곁들인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요즘은 생일 당일만 즐기지 않잖아요. 생일이 있는 그주 생일 주간을 즐기는 게 국룰인 거 다들 아시죠? 지난주 화요일 한키라가 첫 번째 생일을 맞았으니 이번 주까지는 축하하는 분위기 쭉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키라 위크입니다. 오늘 도미솔 마켓 주제는 축하받고 싶은 날, 잊지 못하는 날, 추억이 담긴 날들을 함께 떠올려보는 기념일 플레이리스트. 참 그 도미솔 마켓 코너 하면서 정말 그 별의별 기념일 다 만나봤습니다. 세계 파인애플의 날, 세계 바다의 날, 뭐 세계 펭귄의 날 이런 것들도 다뤘었는데, 또 함께라 하면서 이런 좀 이색적인 기념일들 만나니까, 그리고 그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노래를 또 연결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좀 창의성 발휘됩니다. 이번에도 아주 매력적인 주제로 노래 들어볼 텐데, 아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념일들도 있지만 뭐 처음 월급 받는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처음 사귀기 시작한 날처럼 나만의 기념일 소중하게 챙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월요일 코너 희한의 시간에는 매년 첫 모기 물린 날을 기록한다는 친구분 기억이 조금 나고, 그리고 2025년 3월 1일 웅씨가 태어난 지 만일 된 날을 기념하신 분도 기억이 조금 남습니다. 또 올해 10월 19일 제 실물을 본 지 3년 되는 날이라며 소소한 것들까지 기억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셨는데, 참 뭐 이렇게 참 이럴 때마다 팬분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또 이번 연도 뭐 한키라 1주년도 있고 많은 기념일도 있었지만 아직 오진 않았는데요. 제 또 15주년이 있습니다. 15주년에는 뭐 제가 당연히 뭐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돌려드리는 뭔가 좀 제가 보답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조금 많이 남았지만 기대 많이

목표로죠. 미국의 초호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광고 명소,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여의도 KBS 오픈 스튜디오, 2번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3번 뉴욕 타임스퀘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5분께 녹차 라떼 쿠폰 보내드릴게요. 퀴즈 정답은 1부 끝에 발표하겠습니다. 셋 다 조금 유명한 장소로 헷갈리실 것 같네요. 그럼 생일 축하를 주제로 한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FX의 서프라이즈 파티, 조이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0: 내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1: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내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2: 여름에도 라디오는 쿨 FM. 2시엔 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실버 버튼을 받고 싶어요. 아니요, 번복하겠습니다. 차가운 기계는 판단할 수 없는 진실. 제가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건 청취율 1위.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 한키라 사랑해요. 아! KBS 쿨 FM 한해 키스더 라디오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기념일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볼까요? 아이돌 스타들의 생일 축하 영상이 대형 전광판에 등장하는 세계의 교차로 광고 명소는 바로 3번 뉴욕 타임스퀘어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한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생일보다 당신이 더 좋다는 사랑스러운 노래죠. 오존의 Better Than Birthday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0: 당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1: 우리는 바로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0: 올레.
1: 오늘부터 땡땡땡땡 멋진 사랑을 해볼게. 멋진 사랑을 해볼게. 뭔가 좀 비유적인 게 들어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부터 슈퍼맨처럼 멋진 사람 돼볼게. 뭐 약간 이런 거구나.

0: 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기념일 플레이리스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내드렸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멋지게나 변하게 오늘부터 다시 매일 겨누와 직녀처럼 멋진 사랑을 해볼래. 내가 말했던 것 중에 있었구나. 정답은 견우와 직녀처럼 멋진 사랑을 해볼래. 견우와 직녀였고요. 당첨자는 한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확실히 좀 팬송이라 이 비유도 굉장히 좀 착하네요. 굉장히 착하고 순한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소중하게 챙기는 기념일, 결혼기념일도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5살 아이가 존댓말을 배우고 있다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나중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가정을 잃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 코멘트를 남겼었는데 그걸 바로 캐치캐치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유 하느님도 좋은 여자분 만나서 결혼하셔야죠. 저의 먼 미래까지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스윙스형 너튜버에 갔다가 갑자기 하네 결혼생활은 어때? 라면서 이미 결혼을 하신 줄 아는 분들

브루노 마스 메리 유, 이무진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까지 듣고 왔고요. 이제 코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사실 저한테 가장 소중한 기념일 한키라 1주년 네, 벅찬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정말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중한 문자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재희님, 잠깐 하루 빌려왔던 그저 평범한 스페셜 DJ가 이제는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없으면 너무 아쉬울 정도로 모두에게 스페셜한 분이 되셨네요. 1주년 축하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대성님, 샴디 키스더 라디오 1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고 있는데 작은 행복이 쌓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샴디의 목소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작은 행복이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넌세별님, 정신이 쏙 빠질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샴디 목소리로 힐링하는 이 시간이 제겐 가장 소중하고 행복해요. 이 시간 덕분에 바쁘고 고달팠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1년 축하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진심 어린 축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 1주년 막 팬분들께서 했었던 이런 오프닝 같은 거 편집해 주신 것도 다시 한번 보고 했는데 아, 뭔가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 이 감격 1년만 제가 얻을 수 없죠. 2년, 3년 거듭해서 감격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말 생일을 사랑하는 남자에 이어서 기념일을 사랑하는 남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현철 동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카더가든 러버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9877님, 저 약속 늦었어요.

이상은 원곡의 비밀의 화원, 원슈타인 버전으로 듣고 왔고요. 오늘은 신기루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한마디에 글씨 교정학원까지 등록을 하시고, 아니면은 그 조카의 그 말 때문에 뭔가 좀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튀어나오셨나? 왜냐면 저도 좀 글씨를 잘 쓰는 편이 못 되거든요. 굳이 따지면 저도 좀 악필 삼촌인데, 조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정말 교정학원까지 가진 않을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0: 문제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키라 뮤직 페어링.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민니의 너의 하루를 묻고 싶어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173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숨겨져 있던 뜨거운 열정과 로맨스를 겉으로 끄집어내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계절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햇살보다 더 뜨겁고 강렬해지곤 하니까요. 7월 둘째 주 여름밤이 스테이션 X 시작해볼게요.

0: 지구 곳곳의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 그리고 KBS 플러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라솔 레코드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악부터 들려드리는 이상한 음반가게 지금 오픈했어요. 매주 토요일 함께하는 은하수 레코드샵. 팝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음의 이 노래 안 듣고 지나가면 섭섭하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서머. 오늘은 크루엘 서머가 수록되어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7집 러버 앨범 같이 들어볼게요. 1번 트랙부터 시작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I Forgot That You Existed, 크루엘 서머, 러버.

지구의 밤을 음악으로 채워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프로그램 스테이션 X를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밤 스테이션 X 은하수 레코드샵. 여름날이 불꽃처럼 강렬하고 때로는 소나기처럼 청량하게 몰아치는 분홍빛 사랑의 주파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7집 러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긴말하지 않고 노래 계속 들을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스 아메리카나, 앤더 하트브레이크 크리스, 페이퍼 링즈, 코넬리아 스트리트.

0: 좋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입주!

스테이션 X.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들려주는 다양한 여름날의 사랑 노래들로 한 시간 채워봤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러버 앨범의 선공개 곡이었던 이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저는 내일도 여러분과 주파수를 맞출게요. 우리는 내일 더 나아질 거예요.

0: 막힌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0: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0: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이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7317번님께서 가요광장을 듣다 보면 종종 울려 퍼지는 폴디의 호탕한 웃음소리 참 듣기 좋네요. 웃을 일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저 대신 호탕하게 웃어주는 폴디의 목소리를 듣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웃는 DJ가 돼주세요.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맛있게 읽어드려요. 새로 나온 에세이. 베이커리에 갔다가 생크림 샌드를 샀어요. 신나는 마음으로 집에 왔고 바로 뜯었죠. 빵의 두께보다 훨씬 더 두껍게 발린 생크림. 그것은 바로 축복의 맛이었습니다. 물론 먹으면서도 죄책감이 살짝 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요광장이 시작했죠. 폴킴 DJ가 토스트 레시피를 알려줬어요. 아이스크림을 적신 식빵을 버터에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 이어서 이지의 케이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8963번님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물론 훌륭한 멋진 DJ라면 아이고 저런 액정이 깨졌구나 너무 죄송해요 정말 그 식욕을 내가 다 없애버렸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저 폴킴은 좀 다릅니다. 앞으로 생크림 샌드를 먹을 때마다 그 깨진 핸드폰 액정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샌드가 맛이 없어지겠어, 덜 맛있어지겠어. 그래요, 근데 제가 또 틀말을 한 건 아니니까. 샌드 드실 때 단백질 쉐이크 하나 드시고 먹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나중에는 샌드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 반죽을 할 때 단백질 쉐이크 가루를 같이 넣어서 단백질 빵을 같이 만들어서 샌드를 먹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 생크림을 만들 때 설탕 말고 알룰로스 파우더를 넣어서 만드는 것도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알룰로스 맛있게 먹다 보면요 진짜 맛있어요. 아 뭐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해서 뭐 약간 무슨 다이어트에 네, 너무 막 그 집중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우리 뭐 걱정해야 돼요?

동현 오빠라고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라디오니까 이름 불러주려고 동현 오빠라고 했나 싶기도 하고 약간 동현 오빠? 근데 약간 이렇게 되게 러블리한 느낌의 동현 오빠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 제 동생이 저한테 태양 오빠라고 하냐고요? 진짜 소름 끼치는데요? 야라고 했으면 야라고 했지 태양 아, 그럼 남자친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남자친구가 맞네.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틱 듣고 왔습니다. 1535번님께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작은 떡케이크 공방을 오픈했습니다. 사실 오랜 꿈이 요리선생님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음식점을 오래 했었는데 나이 60이 넘어서 시작한 일이라 그런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멋진 할머니, 그게 제 꿈이에요. 응원해주세요.

노래를 자꾸 소개를 하게 되네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 저의 아이돌과 함께 우리 Forever 하나가 돼보자고요. 소녀시대 Forever One 듣고 올게요.

0: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3: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0506번님께서 엄마, 오빠, 언니랑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돼지갈비 먹으려고요. 사실 얼마 전에 보너스 받았거든요. 가족들한테 말 안 하고 있다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켰어요. 기분 좋게 한턱 내고 오겠습니다.

0: 카세트테이프 돌려듣고
1: 손범수 아저씨의 소개 멘트 기다렸다가 듣고
0: 도토리 충전해서 BGM으로 깔아듣고
1: 노래방 가면 끝곡으로 완창하고 싶었던 추억의 노래 다들 있으시죠?

0: 갔었어요. 갔는데 산책하고 있다가 저렇게 멀리서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저 무섭게 생긴 사람은 누구야? 했는데 양다일이었어요. 너무 크니까 그
1: 네.
0: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양다일을 쳐다보더라고요.
1: 아.
0: 몸이 막 너무 근육이 크니까
1: 네.
0: 눈이 시선이 가더라고요.
1: 그렇게 근육이 크면
0: 네.
1: 이게 말이 실용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멋있잖아요.
1: 멋있, 그러니까 약간 패션이지 않나.
0: 나한테 없으니까 대리만족한다. 이런 느낌으로.
1: 아, 근데 폴킷이 그렇게 근육 너무 크게 만드는 거 저는 반대예요.
0: 아, 저 운동 못합니다. 너무 귀찮아요.
1: 너무 귀찮아요?
0: 너무
1: 아, 지금
0: 귀찮아요.
1: 딱 보기 좋습니다.
0: 후배 폴킴을 극찬한 존경하는 강균성 선배님과 함께하는 토요일입니다.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볼까요?
1: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1: 추억의 명곡들을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추억의 노래들 지금 보내주세요.
0: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의 노래까지 다 좋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볼까요?
1: 4078님의 사연입니다. 초4 때 짝꿍이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들고 와서 워크맨으로 노래를 들려줬는데요. 저 바로 반해버렸잖아요. 그때 그 노래는 샵 2집 타이틀곡 텔미테이미였습니다.
0: 아, 진짜 좋았어.
1: 이지의 서지영, 소리 언니의 보컬과 장석현, 크리스 오빠의 랩. 다들 구멍 없는 실력.

0: 이런 것도 잘하시네. 거의 크라잉 랩.
1: 그러니까요.
0: 울면서 랩을 하는.
1: 예.
0: 근데 가까이가 후속곡이었대요.
1: 아,
0: 저는 가까이가 타이틀곡인 줄 알았어요. 오. 저는 사실은 저의 샵의 최애곡은 가까이였어요. 이 약간 뭔가 스키장에서 나올 것 같은 요 느낌 아세요?
1: 너무 그
0: 시원시원하고
1: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이는
0: 약간 흰색 옷에다가 흰색 머리띠까지 하고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들 저는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제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가까이 맞아.
1: 가까이 오라는 거 가까이 가겠다 막 이런 너무 좋잖아요.
0: 스윗합니다.
1: 아 그리고
0: 네.
1: 이 사연에서도 나왔듯이 서지영 씨의 그 덧내가 진짜 매력.

0: 진짜 높은데.
1: 아니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힘 하나도 안 들이는 것 같은데 성량과 감성이 제 이어폰까지 다 느껴졌죠. 그때 DJ분이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잘 부르냐고 물으셨는데 그때 승철님 대답이 너무 멋졌습니다. 저 이승철이에요. 그렇게 저는 입덕했고 86년 데뷔 시절부터 싹 다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했어요. 내

0: 불렀어요.
1: 아니 왜 이렇게 디테일을 다 기억하고 있냐고요.
0: 거기 디테일 때문에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1: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0: 이 정도 정말 자기 세계 분명하니까. 꿈들을.
1: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똑같은 노랜데도 네.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도 좀 신기하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 마지막 콘서트라는 곡에서 네. 파크로 이거 네. 형 이거 길게 가실 수 있어요?
0: 아 길게 할 수 있죠.
1: 아 이거 전 이거 진짜 못해요.
0: 오 길게 하는데요?

0: 이야.
1: 안 되겠다. 여러분 잘 보내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지금 동시에 문자 보낼 거거든요. 문자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0: 이야.
1: 노래 듣고 4부의 코너 계속 이어볼게요. 2005년에 발매된 이승철 선배님의 데뷔 20주년 공연 라이브 앨범 중에서 이 노래 들어볼게요. Never Ending Story.

0: 조우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노을의 균성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조조.
1: 아, 오랜만에 아이들 목소리도.
0: 그러니까요. 네. 2026년에도 듣는 여러분의 추억의 노래

0: 운명 그리고 운명. 애상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 근데 사실은 이 제목이 다 두 글자여서 그런지 조금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제목만 들으면
1: 제목만 들었을 때는 이제 노래를 들어야 정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헷갈리긴 해요. 노래 들어야지 알 수 있는
0: 우리 운명 어떻게 좀 들어볼까요?
1: 운명 같은 이거는 좀 기억난다. 아
0: 이야 아 이거 아 그러네. 그러니까 노래 제목을 이야이야거나 빠빠이나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애상 한번 들어볼까요?
1: 애상. 아 그치 약간 그 코에다가 거는 그 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재훈이 형?
0: 근데 이재훈 선배님은 네. 목소리도 안 변해요.
1: 아 진짜 약간 코에다가 걸어서 노래를 부르면 네. 성대가 많이 아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0: 코에 어떻게 하면 코에 걸 수 있어요? 딱.
1: 알잖아 여기 알잖아 이런 거 느낌 아닌가?
0: 너를 만나
1: 어 그거는 잠깐만요 너무
0: 이거 아니에요?
1: 너를 만나 이건 너무 간 것 같거든요.
0: 너무 간 거야?
1: 그 전에 공간 네. 넣어서 아. 알잖아
0: 어렵다
1: 좀 나올 것 같은데 더?
0: 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네.
1: 아 연습 안 해도 돼요 지금 폴키 씨
0: 아니요 저 할 거예요 아. 저 하고 싶어요
1: 다 이렇게 섭렵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0: 그리고 미디움 템포 곡이 진짜 저는 사실 미디움 템포 곡들도 진짜 좋아했습니다. All For You는 뭐 사실은 이거를 리메이크 곡으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아로하도 그렇고 맞아. 작은 기다림
1: 아 말도 안 되죠. 특히나 이 All For You 아로하는 네. 완전히 그 리메이크 되기 전에도 이미
0: 그쵸.
1: 너무 유명했는데 리메이크를 되면서도 또 한 번 또 유명해지더라고요.
0: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 서인국 정은지님의 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아 진짜 그럴 수 있죠.
0: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페더 엘라이어스라는 노르웨이 가수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쿨의 이 아로아를 불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쿨로렌지 모르더라고요. 조정석의 아로아를 알고 있더라고요.
1: 이야.
0: 이렇게 또
1: 어린 친구나 보다.
0: 어린 친구입니다. 그리고 네.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 이게 또 리메이크가 되면서 또 새롭게 이 노래가 알려지고 하니까 음음. 노래가 계속 살아남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폴킴 씨가 리메이크를 많이 해주세요.
0: 아 저 가요광장 때문에 시간이 없어. 아 진짜 저희 0783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쿨의 해변의 여인.

0: 쿨 헤븐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놀러 가고 싶다.
1: 너무 가고 싶다.
0: 아, 해변 가고 싶어요.
1: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그 기타 그 소스 그 연주가요. 네. 약간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하와이를 떠올리게 만드는
0: 다 있어 있어.
1: 맞죠? 뭔지 알죠?
0: 약간 머리에 꽃 달아야 될 것 같고.
1: 달아야 될 것 같고.
0: 약간 이렇게 굴러오르
1: 그렇죠.
0: 그죠?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돼요.
1: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맞죠. 그래서 더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쪄요 쪄요
0: 쪄요 쪄요.
1: 어 진짜 네. 이것도 정말 이제는 뭐
0: 저 이제 마스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2: 우리 집에
0: 우리 집에 우리 아니 조만간 저요 저요 다른 버전 해주시면 네. 저 또 새로운 저 개인기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약간 민경훈 씨 버전?
0: 어 해주세요.
1: 민경훈 씨는 약간 이런 게 약간 있잖아요. 쳐요 쳐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0: 아 대박! 형 저 못하는 게 뭐요? 아 이거 지금 김경호 아니냐고 지금. 아 근데 이거는 아 이거는 근데 이 마이크를 머리 위에 두면은 바로 민경호 선배님 됩니다.
1: 그러니까 약간 Far away, you my sunshine. 약간 이게 민경훈 스타일이고 Far away, you my sunshine. 이런 게 이렇게 가야지 이게 김경호 선배님.
0: 아 나 진짜 형 왜 이렇게 웃겨요 진짜.
1: 아니 저만 그 공기가 한 번씩 크게 크게 나와요 그 친구는.
0: 아니 우리 가요광장 김경호 선배 혹시 듣고 계실까요?
1: 나 혼날 것 같은데.
0: 아 혹시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김경호 선배한테 이거 좀 널리 퍼뜨려주세요 진짜.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마지막 사연 한번 소개해 볼게요.
1: 3800님의 사연입니다. 이 코너에서 원타임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빅뱅 대성님 너튜브에 세븐 산다라바, 공민지 세 분이 나와서 YG 스토리를 푸는데 균성님 이야기가 겹치면서 추억 돋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2NE1도 벌써 데뷔 20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대요. 그래서 저의 최애곡인 Go Away를 신청하려고 사연 보냅니다. 2NE1 하면 Fire, I Don't Care 얘기만 하는데요. 대박이 났던 앨범은 정규 1집이랍니다. Can Nobody, Go Away, 박수쳐. 타이틀곡이 이렇게 세 곡이었는데 이 세 곡에다가 수록곡 아파까지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명반 또 한번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가광이 힘 실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그 3800번님
1: 네.
0: 그 가광이 이 노래를 멀리 퍼뜨려줄 게 아니고 2NE1이 우리를 가광을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약간 언제부터 이런 발브레이션이 유행이 됐는지가 그 뿌리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네. 뭔가 리아나가 나온 다음부터 정말 많은 가수들이 이
0: 있어요.
1: 그 샵 바이블레이션이라죠. 그리워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0: 아 형 너무 쓸데없이 디테일해.
1: 맞죠. 그리워해요. 이게 아니라 네. 그리워해요. 이렇게 위로 떠는 거 있잖아요.
0: 맞아.
1: 그거를 어느 순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0: 근데
1: YG 쪽 계열은 다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0: 근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트렌디해 보였던 것 같아요. 트렌디하고 이 곡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산다 그래야 되나?
1: 맞아.
0: 전부 디테일 진짜. 형은 일단은 리메이크로 내야 될 노래들이 참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0: 네, 하셔야 돼요.
1: 폴킴 씨가 해야 돼요.
0: 아유, 저희 칭찬을 주고받다 보니까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아니 형이랑만 하다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성대모사를 듣는 건지 정말 금방 시간이 가요.
1: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제대로 따라할 수 있는 가수들이 많이 안 나와서.
0: 다 하신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네. 좀 아쉽네요.
0: 오늘 형이 제일 잘 따라온 성대모사 누군지 아세요?
1: 누구야?
0: 형 노래방 동생이요. 아, 마지막으로 앵콜로 한 번만 해주세요.
1: 사랑한다고 소리쳐. 왜 이렇게 부르냐고요?
0: 저는 이거 좋아요. 앞으로 저는 노래방 이렇게 부를 거예요.
1: 아 진짜요?
0: 너무 좋았어요. 와. 자 형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21의 Go Away 듣고 오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 주에 봬요.

0: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집에서 모습과 밖에서 행동이 정반대일 때가 있죠. 밖에선 분위기 메이커에 선후배, 친구, 동료 고민 다 들어주고 누구보다 친절하면서 정작 집에서는 말도 잘 안 하고 짜증부터 앞서게 되고요. 일부러 그러고 싶

0: 누구보다 널 사랑해 비주 7월 11일 토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며 저녁 먹고 있습니다. 최경란 씨, 문득 사랑하기 좋은 날이라는 제목이 참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밥도 사랑스럽고 맛있게 먹어주는 식구들도 사랑스럽고. 오늘 경란 씨 마음과 눈에 하트가 가득 들어있나 봐요. 최경란 씨에게 금이라떼 한 잔 보내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토요일 저녁 소품집 비 뮤지션 심현보 씨와 3부, 4부 시원하게 얘기 함께 나눠요. 잠시만요.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반지하 자취방에 있으니 습하고 덥고 게다가 밥맛도 없고 챙겨 먹기도 귀찮아요. 차라리 가게 아르바이트 출근이 행복해요. 아, 저의 예상과는 다른, 보통 입원했다가 더군다나 2주 정도면 집이 그리울만 하잖아요. 내 방이. 그러면 아, 역시 집. 근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에어컨 빵빵. 집에서 에어컨 빵빵 틀은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 했는데 아, 병원이었네요. 그렇죠. 병원은 왜냐면 온도, 습도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괜찮으십니까? 박인숙 씨. 살살 부르세요. 비누 세트 보내드립니다. 세 자매 중 첫째예요. K장녀시군요. 8638. 둘째가 낳은 우리 집안 첫 아기 제 조카는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수다맨 강성범 씨 아시죠? 그분처럼 지하철역 이름을 다 외우고 다녀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제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조카가 저를 유난히 좋아해서 식구들이 모두 저를 부러워합니다. 하, 하, 해, 해. 재롱둥이 조카가 눈에 아른거리는 저녁이에요. 내 조카 박윤우 사랑해. 야, 이 조카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신 8638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이핑크 노노노 프로미스 나인 Like You Better.

0: 불타오르네 파이어 DNA 아이돌 세 곡이에요.
1: 불타오르네.

딸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뮤지션 BTS 편입니다. 할 씨와 함께 부른 작은 것들을 위한 시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0: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0: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토요일 3부 막 시작했어요. 소품집 비 잠시 후 시작할 텐데요. 듣고 싶은 선곡 주제 여러분이 정하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콩 스마트폰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홈페이지 소품집 비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아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게는 저희가 좋은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뮤지션 심현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사랑.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6772 토요일 이 시간에는 꼭 사우나 다녀와서 들어요. 너무 기분 좋고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랍니다. 두 분의 수다가 주말밤을 포근하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주말을 기분 좋게 만들어드릴 루틴. 뮤지션 심연보 씨와 함께합니다. 소품집

0: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심현보 씨 오셨습니다. 네. 아, 사우나를 갔다 와서.
1: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0: 사우나.
1: 네, 주말에 사우나 갔다 와서 이렇게 뭔가 느슨하게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서 네. 이렇게. 네.
0: 그리고 막 얼굴이 약간 이게 발그스레해져가지고 막 윤기 흐르고 막.
1: 아, 너무 좋죠.
0: 그러니까요. 네,
1: 사우나를 갔다 와서 목욕탕을 갔다 와서 느껴지는 그 촉촉함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요. 네. 바나나 우유를 드셨을까요? 식혜를 드셨을까요?
1: 저는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다 좋아하고요. 네. 식혜는 일반 사우나 말고 찜질방 갔을 때.
0: 네네네.
1: 그건 이제 황토방 같은 데 들어갔다 그렇죠, 나왔을
0: 그렇죠.
1: 때.
0: 그렇죠. 네. 오늘 어떤 분의 사연 가져오셨어요?
1: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사연이. 그 휴대전화번호 7724번을 예, 뒷번호로 쓰시는 분인데 종일 냉장창고에서 일하고 나왔어요.
0: 그렇구.
1: 날이 더우니 바깥에 나오면 온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입니다. 한여름에 하는 냉장창고 아르바이트는 최고의 아르바이트예요. 으슬으슬해서 뜨끈한 믹스커피 한잔하고 퇴근합니다. 시원하다 못해 추운 노래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오, 남들하고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시네요.
1: 그렇죠. 냉장창고라는 곳이
0: 식품류라든가
1: 그렇죠.
0: 뭐 이런 거
1: 적재해놓고 이렇게 적재해놓고 네네. 보관하는 곳이겠죠.
0: 네, 그래서 뭐 물류로 이렇게 보내거나 뭐 이런
1: 보통 냉동창고랑은 다른 거일 거 아니에요.
0: 다르겠죠.
1: 그죠?
0: 훨씬 더 추울 것 같고 냉동은 냉장은 우리 냉장고 온도 정도?
1: 보통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냉동창고에 많이 주인공들이
0: 왜 꼭 그렇게
1: 그렇죠 그랬다가
0: 나쁜 사람들한테 네. 막
1: 그렇죠 가둬졌다가 이제 뚫고 나오고 뭐 이런 네. 일들이 많은데
0: 구출되고 막 이런
1: 냉장 창고는 그 정도는 아닌 적당한 어떤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0: 그리고 그 생각을 했어요. 보통 여름철에 직장인들은 아 한 잔씩 들고 다니시잖아요.
1: 네.
0: 그 기본인데 이분은 뜨끈한 믹스 커피를 드시는 거죠.
1: 그렇죠.
0: 남들하고 다른 거죠.
1: 왜냐하면 일하는 곳이 좀 추운 곳이니까.
0: 네.
1: 그래서 밖에 나오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여긴 여기대로 되게 상쾌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0: 그러니까.
1: 한여름은 더 그럴 것 같고 네. 바깥은 되게 덥고 막 들끓고 있는데 되게 시원한데 혹은 차가운 곳에 있으면 또 뭔가 되게 만족감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름철에는.
0: 오늘 선곡은 그러면 믹스커피 같은 선곡입니까?
1: 아니 오늘은 추운 노래 들으면 재밌으실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같은 컨셉인 것 같아요.
0: 네. 첫 곡은요?
1: 예전 노래 중에 김지현 씨 노래 찬바람이 불면 기억나시죠?
0: 그럼요.
1: 그 약간 국내 가요 중에 네. 도입부로 되게 유명한 노래들이 많은데 그중에 찬바람이 불 이 부분은 정말 약간 엄청 강력한 도입부.
0: 그럼요. 이거 딱 11월에 들어야 되는 곡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추위가 딱 시작될 때 이제부터 겨울인가 뭐 가을 끝무렵인가 뭐 이럴 때 듣는 노래여서 제가 냉동 상태였으면 요거 안

0: 아 같은 노래죠.
1: 그죠, 그죠, 그죠. 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겨울 느낌이 좀 날 수도 있고, 혹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차가운 무언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름 되면 많이 먹게 되는 것들을 좀 생각했고요. 그래서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름 되면 늘 많이 듣게 되는 윤종신 씨의 팥빙수, 이렇게 두 개

0: 쿨 같은 팀은 여름이 되면 항상 앨범이 나오고 노래가 등장을 하고 이랬다면 겨울에 좀 맞춰서 겨울 노래들을 좀 많이 부르는 가수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최근에 정승환 씨인 것 같아요.
1: 아,
0: 겨울 발라드들, 눈사람, 예. 네, 겨울 발라드들이 많고 겨울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앨범을 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승환 씨 말씀하신 노래 눈사람을 골랐고요. 정승환 씨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 어디 이렇게 소셜에서 봤는데 예. 정승환 씨를 보통 그 발라드의 세손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이렇게 황태자 예, 있고 뭐 고, 황제 있고 예, 뭐 왕자 있고 다 있는 세손까지. 네. 정승환 씨 팬미팅 하나 봐요. 근데 팬미팅 포스터가 진짜 그 조선시대 그걸 입고서 팬미팅 제목이 세손이에요. 세손이다. 저는 보고서

0: 내게 좋다.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

후련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시원한 바람 한 줄기에 기분이 가벼워지는 순간, 다정한 노래와 이야기에 문득 미소 짓는 순간,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해지는 바로 이런 순간. 사랑하기 좋은 날이야.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

누군가는 단골 카페일 수도 있고 퇴근길 자주 걷는 공원일 수도 있고 차 안이나 도서관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죠. 신기하게도 그런 곳에 가면 걱정이나 불안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끼는

0: 아침 첫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홈이었습니다. 집 말고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저는 단연코 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에 차를 샀을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저 막 퇴근하고 차 안에서 3시간씩이나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제가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자취했을 때를 제외하고 항상 학생 때부터 기숙사에 살았어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방을 썼었고 대학교 때도 친구들이랑 같이 집을 쉐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본가에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요, 우리 고양이도 있고 언니도 있고 엄마 아빠 다 계세요. 항상 아주 복작복작한 집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취했을 때의 어떤 그 고요함이 되게 그리웠었나 봐요. 그래서 차를 사고 막 3시간씩 차에서 뭐 밥도 먹고 유튜브도 봤다가 잠도 잤다가 그렇게 한창 즐겼었던 시간이 나네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차 안에 있으면 그냥 되게 혼자만의 공간을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되게 편안하고 소중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저처럼 차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나만의 공간, 제가 옛날에 이제 운전 안 할 때는 나만의 단골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많이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집 근처에 하나 만들어 놓고 회사 근처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차를 사고 나서는 안 간 지 꽤 됐어요. 아무튼 근데 한 가지 제가 바라는 점은 우리 상쾌한 아침이 여러분께 집만큼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좀 편안하다. 아, 이게 쉬는 거지.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채널 그 다른 주파수로 돌리기보다는 딱 고정해놓고 집처럼 아침에는 허유한의 상쾌한 아침과 함께해야지 이런 편안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구걸 아닌 구걸 하러 왔어요.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나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전화가 온다면 스팸 아니야! 하고 끊어버리시지 마시고 한번 받아주시고요. 즐겨 듣는 라디오가 뭐예요? 라고 물어온다면 허의원의 상쾌한 아침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 믿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아, 벌써 한 주가 지나고 휴일, 일요일 맞이했는데요. 일요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조정석 좋아좋아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김민설님, 유원언니 여름이 오니까 또 딜레마에 빠졌어요. 단발을 할까요? 그냥 기를까요? 단발 펌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하고 나면 후회할까봐 걱정돼요. 지금 머리는 쇄골까지 오거든요. 언니 생각은 어때요?
1: 쇄골이면은 제법 짧은데요? 그러면은 단발 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0: 한번 시도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단발이 살짝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어서 3위는 방탄소년단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차지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현재 조회수 19억이 넘었대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으로 남겨주세요. 강승우님, 비밀번호 외우고 바꾸는 것도 일인 것 같아요. 뭔 놈의 비밀번호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하나하나 적어놓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승우님. 아, 그쵸. 아니 이게 보안을 위해서지만 어떤 데는요 무슨 영어 대문자 쓰고 그 특수문자도 쓰라 그러고 막 어떤 뭐 숫자도 막 10자 이상으로 하라 그러고 그러면은 까먹어요 진짜. 저도 그래서 뭐 제가 아마도 해킹범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일 것 같은 게 이렇게 특이하게 좀 비밀번호 만들려고 하는 데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요즘 휴대폰을 보면은 그 비밀번호 저장하는 기능도 그래서 생겼던데 그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지. 0074님, 어제 집에서 청소할 때 노래 틀어놓고 했거든요. 너무 신나서 실룩거리면서 춤췄는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욱신거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럴 때 좀 자존심 상하죠. 이게 아, 내 몸이 이렇게 약했단 말이야? 이 정도 움직이는 걸로 근육통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저는 그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지하철 계단으로 다닐 때 그 엉덩이로 걷는 거 아시나요? 엉덩이로 이렇게 힙 운동해야지 하면서 걷는데 근육통이 생겨서 아 나약하다 내 자신. 무슨 천국의 계단 걸은 것도 아니고 지하철 계단 걸었는데 근육통이 오냐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0074님도 둘 중에 하나네요. 저처럼 약간 몸이 약하시거나 아니면은 역동적으로 움직이진 않았다고 했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역동적으로 추셨거나 왠지 후자일 것 같은데 아닐까요? 어쨌든 나름 운동이 됐을 것 같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헌트릭스의 골든.

멀다. 그러면은 굳이 일요일에 가가지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밀렸지만 그래도 평일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2번 업무 강도에 대한 답은 나온 게 만약에 진짜 이 업무 강도가 너무 강하고 이 밀린 일이 아 이게 주말에도 안 하면 수습이 안 되겠는데 싶을 정도면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가셨을 거예요. 고민이 된다 이럴 정도면은 살짝 좀 애매한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다가 회사에서 집이 멀다? 그러니까 집에서 회사가 멀다 하면은 저는 좀 쉬세요. 네, 쉬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얼마나 에너지가 왔다 갔다 많이 걸립니까? 근데 가깝다? 그러면은 저는 주말에 나가서 일하는 거 좀 좋아해요. 나름 이상하죠. 근데 고요한 그 사무실에서 일 처리하는 거 괜찮더라고요. 주말에 할 것도 없는데 뭐 회사 가서 일이나 좀 하고 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저는 몇 번 와본 적 있긴 있거든요. 저는 심지어 먼데도 여의도에서 근처에 뭐 피부과 한번 갔다가 회사 들러야지 이런 적도 있고 네. 그래서 멀다면 그냥 계시고 가깝다면 네.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수연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영지 노경수 스몰걸

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1부 마지막 곡은요,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수요일에 배웠던 노래로 복습해볼게요.

일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듣기 좋은 팝을 함께 들으면서 가사 내용도 이해해 볼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예상해 보세요.

번째,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락하죠. 두 번째, 신중히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요. 세 번째,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죠. 네, 프랑스 출신 DJ 프로듀서인 DJ Snake, 그 다음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인 Bipolar Sunshine이 함께 협업한 곡 Paradise라는 곡입니다. 2025년 곡이에요. 자, 첫 번째 미션 문장.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락하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오, 어디선가 들어본 멜로디이지 않나요? 사실 1989년에 Phil Collins의 Another Day in Paradise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샘플링한 곡이어서 우리의 귀에도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가사 메시지에는 차이가 있어요. DJ Snake의 버전은 사랑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렸고 She checks in, but she doesn't hear back. 이 소절부터 들으셨죠? She checks in. 아, check in 이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게 연락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눈치 보면서 연락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을 좀 체크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she calls him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She checks in. 조심스럽게 그녀가 연락해요. But she doesn't hear back.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는데 답장은 없네요 라는 상황입니다. And she's already parking. 그녀는 이미 주차하고 있네요. Patiently waiting to see if he'll pull up behind her. 그가 he'll pull up behind her. 그녀 뒤로 차를 주차할지를 보려고 patiently waiting to see 한다는 거죠. 참을성 있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신중히 생각해요 혹은 다시 생각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어렵지 않게 찾아내셨을 거예요. Think twice 라는 문장입니다. 신중히 생각해, 다시 생각해 라는 뜻으로 Think twice, 두 번 생각해 라는 뜻으로 Think twice 를 들으셨습니다.

했는데 답장은 오지도 않고 그가 나의 뒤로 주차를 하는지 뭔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애타는 그런 상황인데 paradise, 뭔가 모순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줘 라는 말 찾아보세요.

cry.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줘 라는 문장 찾으셨죠? Takes her phone out. She takes her phone out. 이 앞에 she라는 것을 넣어주시면 완벽해지겠죠. She takes her phone out.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죠. Before she can cry. 그녀가 울기 전에. Just to find someone near her. 그저 그녀 옆에 있어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요. 라는 겁니다. 네,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이 안 오니까

down at 이라는 동사구를 활용해 보시면 아주 유용하겠죠. 이처럼 다양한 상황들을 연상하시면서 연습해 보세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Down at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락하죠.

0: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번 주 핫 플레이 화제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사운드 브리핑.

브리핑 두 번째 브리핑은 드라마 김부장에 대한 소식입니다. 소지섭, 주상우, 윤경호 씨가 출연해서 현재 아주 핫한 드라마인데요. 윤경호 씨가 시청률 공약으로 시청률 13%가 넘으면 13시간 동안 무건 수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죠. 액션이면 액션, 코미디면 코미디 다 잡은 드라마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는데

소지섭 그렇고 그런 얘기 박상민 주상욱 비가 와요 듣고 오셨습니다. 사운드 브리핑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소식과 노래들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제보도 환영합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768님 사용하는 그릇들이 너무 오래돼서 버리고 찬장에 있던 그릇들을 정리하는 중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그릇이 있으면서 왜 똑같은 것만 쓰고 있었을까요? 진짜 초면인 그릇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진짜 거의 유물급으로 그 구석에 보면은 엄청나게 찻잔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그릇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번 날 잡고 싹 설거지 해가지고 안 쓰던 그릇들로 음식 해먹으면 음식도 더 예뻐 보이고 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768님 같은 분들 깨끗하게 잘 정리하셨길 바라면서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Maroon 5의 Misery.

마이 앤트 메리 공항 가는 길 띄워드렸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4618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그쵸. 공항이라는 곳이 참 설렘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4618님처럼 어떤 여행 계획이 없어도 인천공항으로 그냥 놀러 가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분들께서 그 인천공항이 이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체류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런 쉴 공간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의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가신다고.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을

0: 궁금해 대상지요. 세종
1: 판촉물 굳히는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1: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뾰로로로로.
4: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5: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서비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아, 그 삼척 그 집 물회가 먹고 싶은데 라고 흘린 한마디에 온 식구가 삼척으로 지금 총출동 중입니다. 우리 집의 유일한 운전 가능자 남편 홍서방, 고생이 많아 고맙소.

이게 진짜 완전 제 로망인데 저는 일요일이면 아 이거 당일치기는 좀 그런데 하고 안 가는데 낭만적이네요. 집안 자체 성향이 MBTI P 성향이죠. 얼마나 맛있겠어. 그리고 가는 것 자체가 설레잖아요. 뭐 힘든 게 아니라 가족끼리 이렇게 또 도란도란 라디오 들으면서 얘기하면서 가면 이런 게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0: 나요.
1: 네, 2016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홍보 절실합니다. FM 대행진 재밌다. 주변에 말로, 글로 많이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조정식의 FM 대행진 외쳐주시고요. 또 시간 되시면 FM 대행진 인별그램도 구경 와서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빵빵 터지는 릴스도 많이 올려뒀으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주변에 또 이렇게 영상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어플 KBS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라디오 콩은 무료입니다. 아, 0161님이 식디 퀸디가 식디 청조사 응원해줬어요. 제가 식디한테 전달해준다고 약속해서 약속 지키고 사라질게요. 휘리릭. 아, 휘리릭 너무 옛날 거네요. 옛날에 그 싸이월드에 많이 써있었는데 안녕 정씨가 일촌 신청하고 글 남겨 그럼 이만 휘리릭 식디의 청조사 1등 응원할게요 라고 0161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아, 우리 또 가비씨가 감사하네요. 예, 우리 그 슈퍼라디오도 잘 돼야 되고 또 가요광장도 잘 돼야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잘 되고 또 쿨FM 채널이 또 이번에도 좋은 성적 많이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은근히 또 그런 게 있어요.

FM 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 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직감자극 빈칸 퀴즈 사연 채우기, 오늘의 퀴즈 이아윤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윤씨께는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면서 사연 채우기 퀴즈 나갑니다. 집안에 아무리 에가 없어 보여도 청소기 돌리고 나면 이렇게 에가 많았나 싶어요. 이래서 청소는 하면 티 안나고 안하면 티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아윤씨가 집안 청소를 하며 무엇의 존재감을 크게 느끼셨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들은 거의 해보지 못할 경험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일 때는 이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할 때 갑자기 뭔가 배가 고프거나 할 때 엄마 없을 때 짜장면이 시켜 먹고 싶을 때 소파 밑이나 소파 사이 뭐 침대 밑 아빠 뭐 옷장 아래 이런 데를 잘

하진 않지 않나요? 음치는 아니에요. 아, 제가 그 리듬감이나 박자감, 음감은 있는데 고음이 안 올라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뭐 제가 음정을 틀리진 않잖아요. 음정을 못 맞춰서 그렇지, 고음을. 아.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제가 이제 랩은 그 음가가 뭐 이렇게 크게 높게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랩은 괜찮은데 오히려 저희가 막 스팟 녹음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약간 박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들은 노래는 박자를 오히려 잘 맞추는데 갑자기 딱 처음 하려고 하면은 박치 느낌이 오히려 좀 어떨 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즐기면 되죠. 잘하든 못하든 뭐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텔미를 부른 이 팀 어떤 팀인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퀴즈요. 당시 텔미를 불렀던 국민 여동생 그룹, 과연 어떤 그룹이었을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넬의 스테이 피처링 조정식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스테이.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6: 셋, 둘, 하나, 고! 날 떠나지마. 거칠어져 가는 나의 숨소리.
7: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8: 보고 있어요?
7: 네, 코너 속의 코너 데몰리션 퀴즈. 오늘의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텔미를 불렀던 원조 국민 걸그룹은요?

0: 사랑하는 넬.
1: 네, 정답은 원더걸스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10분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챙겨가시고요. 자, 안 되는 걸 알면서 자꾸 배꼽을 파듯 싫은데 자꾸 듣고 싶은 중독적인 코너 데몰리션 AS센터. 유현일 님이 누가 김민종인지 모르겠다. 김민종 씨 지금 왔냐 하셨던 저의 애창곡 김민종의 세상 끝에서의 시작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세대를 가로지르는 감성 발굴 선곡 시스템 꼭꼭꼭. 시간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좋은 노래는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대를 넘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노래를 함께 듣는 시간 꼭꼭꼭. 혹시 임미진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입가에 미세한 진동도 오지 않는다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 정식이는 매일 조금이라도 청취자분들을 웃겨드리며 저도 같이 즐거운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은 웃음에 관한 노래 올드 앤 뉴로 함께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웃음에 관련된 노래가 있으시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고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웃음과 관련된 노래, 처음 소개할 옛날 곡, 1989년, 바로 그때 나왔던 곡입니다.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언니 부대를 이끌었던 가수 이선희 씨가 지쳐있던 청춘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른 노래.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이렇게 공감 사는 가사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비타민. 젠지 아이콘으로 불리는 최예나가 슬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복 에너지를 나눠주는 스마일리 히어로로 변신한 곡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웃음으로 이겨내자는 특유의 긍정 마인드가 밝고 경쾌한 멜로디와 어우러져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노래인데요. 자, 웃음과 관련된 노래 All the New,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최예나 피처링 비비의 스마일리 두 곡 듣겠습니다.

웃음소리뿐입니다. 보통 이별 노래라고 하면 보고 싶다, 잊을 수 없다처럼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녀의 웃음소리뿐은 사랑했던 사람은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그 사람의 웃음소리라는 이야기로 이별을 표현해서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1987년에 발표된 노래를 BTS 지민이 SNS에 공유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던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 또 최신곡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준비했습니다. 비스트가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발표한 곡인데요. 혼란스럽고 무거운 현실 속에서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들으면서 신나게 운동할 수 있는 노래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 헬스장에서 정말 많이 트는 노래가 됐습니다. 자, 웃음과 관련된 노래 올드 앤 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문세 그녀의 웃음소리뿐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함께하시죠.

0: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KBS 쿨 FM 조정식의 FM댕진 나이 상관없이 노래로 마음이 맞아가는 시간 꼬꼬꼬 이문세 그녀의 웃음소리뿐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고 왔고요. 웃음과 관련된 노래 올드 앤 뉴 이번 올드송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입니다. 이 곡은 신승훈 씨가 대학 시절에 만든 노래인데요. 처음에 데모 테이프를 음반사에 돌렸을 때 어떻게 노래가 처음부터 고음에서 시작하냐라는 이유로 무려 6곳에서 거절을 당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발라드라는 건 낮은 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후렴구에 질러야 된다 이런 좀 고정관념이 있을 때였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 140만 장이 팔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데뷔 앨범 밀리언셀러 어마어마하죠. 잠시 후에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들어볼 거고요. 자, 이어지는 최신곡 이효리와 이찬혁의 Free Smile. 음악 작업에 갈증을 느낀 선배 가수 이효리를 위해서 이찬혁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 두 사람이 함께 나왔던 예능 서울 체크인의 OST로 사용된 바로 그 곡.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고충과 진심 어린 마음을 재치 있게 풀어낸 가사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은 곡입니다. 오늘 들은 노래들이 여러분께 주문처럼 닿아서 오늘 뭐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또 올해 계속 웃을 일이 넘치게 많았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꼭꼭꼭 웃음과 관련된 노래들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이효리 이찬혁의 프리스마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3: 매일 오후 4시
4: 윤정수
3: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5: 무서워, 너무 무서워.
6: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5: 갔어야 했어요.
6: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7: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책은 네가 네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도와준다.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언제나 책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는 분입니다. 박태근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박태근입니다.
0: 네, 헤르만 헤세는 어떤 책도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했는

0: 어, 그러면 은퇴 후에 읽으시려고 지금 모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1: 다행히 네. 김혜란 작가가 작품을 빨리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서 현재 두 권이 남겨져 있습니다.
0: 야, 근데 그 책을 읽는 시간은 되게 경건하게 준비하셔야겠다. 그죠? 뭔가 장소도 그렇고.
1: 그렇죠.
0: 상황도 그렇고.
1: 아마 저는 사람들마다 그런 작가들이 있을 텐데 네. 내가 어떤 시절부터 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작가?
0: 네.
1: 김혜란 작가는 지금까지 한 20몇 년 같이 살아왔고.

0: 그리고 요즘에는 이 말 자체를 거의 안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게으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서 뭐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면성실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쁜 와중에 좀 종종 게으름 피우고 싶은 게으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유나 휴식 이런 것도 계속 꿈꾸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런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 책입니다.
1: 그렇군요. 사실 현실에서는 휴가를 한번 내려고 해도 그만큼 휴가 앞뒤가 너무 바빠지잖아요. 막 맞아요, 일도 맞아요. 다 처리해놓고 가야 되고 하니까 내가 없어도 돌아가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휴가를 제때 못 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좀 이 책이 극단적으로 더 멀리 가서 게으름이란 단어를 가져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가나 휴식이라는 말로는 좀 일상과 확 분리된 느낌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햇새가 말하는 게으름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나태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급박하게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햇새가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중후반까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이미 그때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아, 세상 너무 빠르고
1: 그때도
0: 네, 사람들이 여유도 없는 것 같고 자기 삶의 속도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 고민들을 담아내서 책을 쓴 거고 그래서 이 책도 전체 구성이 막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행 가서 막 이골목 저골목 들어가서 산책해보잖아요.
1: 네.
0: 그런 식의 한 34편의 에세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읽을 필요가 전혀 없고 제목 보고
1: 꽂히는
0: 맞아요. 그런데부터 들어가면 이야기가 이어지는 책입니다.
1: 그렇군요. 34개의 그 꼭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글을 좀 골라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뭐 순서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책 읽을 때 첫 번째 글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글의 제목이 여름날의 기차 여행입니다. 아, 듣기만 해도 일단 휴가 여유 떠오르잖아요.
1: 네.
0: 그런데 햇새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이 기차 여행만 해도 답답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0: 내가 나 너무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나 좀 불쌍하고 막 자유롭게 나는 새가 되고 싶어 막 이런 생각하세요?
1: 그런 이제 부정적 생각보다는 네. 바이크를 탈 때 자유롭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죠.
0: 아 그렇구나. 네,
1: 특히 이 자동차랑 바이크랑 정말 다른데 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네. 일부러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0: 그렇죠.
1: 최대한 빨리 도착지에 가는 게 중요하고
0: 보통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니까
1: 그렇죠. 네. 그런데 바이크는

0: 그런 날이랑 비교해보면 오늘처럼 난 왜 잠을 자지 못할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오히려 귀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는 그런 여유를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 그거 뭐 있는 사람들이나 여유로운 사람들이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헤세의 사고법이 약간 뭐 요즘엔 덜 쓰는 말이지만 원형식 사고 뭐 이런 거
1: 오히려 잘 됐어
0: 맞아요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1: 근데 이렇게 글을 읽으시면 헤세처럼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세요. 아니면 되게 헤세 그 생각하는 방법이 되게 신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세요.
0: 저는 좀 비슷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그 저희 이제 팀장님들에게 종종 이제 지적받는 게 네.

0: 예를 들면 잠깐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
1: 너무 불쌍. 무슨 뭐 죄수예요?
0: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 이런 작은 휴식이
1: 죄수인데요?
0: 큰 효과를 줬다. 와, 이거 보고 좀 눈물 나더라고요.
1: 그러네.
0: 아, 우리 정말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쭉 올라와서
1: 속상해.
0: 1위가 충격적입니다.
1: 어, 1위가 뭐예요?
0: 독서예요.
1: 1위가 독서예요.
0: 네. 우린 독서하면 좀 집중해서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독서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읽어요. 그래서 막 몇 페이지 넘어갔는데
1: 네.
0: 어, 내용 내가 읽은 것 같지가 않아. 다시 돌아가야 돼. 뭐 이런 경우들 있죠. 그리고 읽은 내용이 기억도 전혀 나지 않는. 사실 이렇게 잡념을 잃게 하는 것으로서의 독서가 정말 휴식이라는 거예요.
1: 아, 진짜 잘못된 독서가 아니라요?
0: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독서를
1: 저 그럴 때 진짜 많은데.
0: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찾는다는 거죠.
1: 아니 분명히 활자를 막 읽으면서 몇 장을 넘겼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되게 많아요.
0: 근데 그런 시간을 갖는 적이 그때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1: 그렇구나. 이게 약간 그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0: 전에는 도로명 주소가 아닙니다.
1: 그렇죠.
0: 동입니다. 동.
1: 그러네요. 진짜.
0: 버스도 완전... 지금의 체계가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와.
0: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근래 다녀온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을 찾았습니다. 김슬기 미술 전문 기자가 올해 초에 낸 책인데 제목이 오늘도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1: 오.
0: 그러니까 이 기자도 사연 주신 분처럼 되게 좋은 기회에 유럽에 가게 됐어요.
1: 네.
0: 런던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되면

0: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는 내일까지 잠깐 빠빠이.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에는 밤사이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고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만큼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있는데요. 행사로 인해서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부터 여의도 공원까지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 3차로에선 공사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 4차로에는 가로수가 쓰러질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는 아직까진 도로 흐름이 좋은데요. 오전 시간에는 수월하겠지만 오후부터 정체가 빠르게 늘겠습니다. 오후 4시쯤 가장 혼잡할 텐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에서 강일 구간에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